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인천요금소 부근 4-5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처리작업 한창입니다. 이후로도 부천에서 신월 사이가 정체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 조금 전 화물차는 갓길 쪽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뒤로 매송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 사이 11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달래내 부근 1차로에도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사이 밀립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진을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카메라가 있는 집도 흔치 않았습니다. 특별한 여행을 앞두고는 일회용 카메라를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고 필름을 한 칸씩 감았습니다. 카메라에서 딸깍, 찰칵 소리가 나면 그제야 다음 사진을 찍었죠. 어떻게 찍혔는지는 현상을 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었어요. 같은 풍경을 한 번 더 찍고 싶어도 필름이 아까워서 망설였고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셔터를 눌렀죠. 지금처럼 찍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못나게 나온 사진도 예쁘게 나온 사진도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네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하의 폭송. 8월 25일 화요일 첫 곡, 임재범, 사진 속에 담긴 추억.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크로스 하는 친구가 장필순 씨 같아요. 목소리 느낌이. 예전에 사진 찍을 때 표정 짓는 거참 어색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결국 만국 공통 포즈죠. V를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는데요. 요즘은 사진 찍을 때 표정에도 유행이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눈에 힘을 빼고 저 지금 따라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눈에 힘을 빼고 초점은 살짝 먼 곳에 두고 운전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뜨십시오. 세상 일에 별 관심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 젠지 파우트가 유행이라는데요. 사진 한장 찍는데도 이렇게 유행이 생긴다는 게참 재밌어요. 필름 한 장이 아까워서 눈만 감지 말자 했던 옛날과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식장에 가면은 이 결혼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그러죠.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아, 한장 잘못 찍히면은 필름값 엄청 나거든요. 아, 그래서였는지 몰라도요. 그렇게 한장한장좀 아끼면서 찍었던 사진들은 그 사진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 생각이 나던데요. 저도 필름으로 찍은 것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찍었는지 어떤 구도로 찍었는지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필름에 딱 찍힌 사진들은 보고 싶어서 어떨 때는 미처 다 찍지도 못하고 다 감아버리죠. 24장짜리 한 10장 정도 찍은 막 감아서 현상수에 맡기고선 결과물 보곤 스스로 고개를 푹 떨궜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자, 오늘 함춘의 폭성 3부는요, 함춘호의 음감회로 꾸며집니다. 좋은 신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3부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벌써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예지아빠빠님께서 그 필름 사진을 기다리고 현상한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촬영하던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반추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했지요. 요즘 그 예전에 찍었던 필름 사진들 결과물 제가 좀 디지털로 복원 기록을 좀 데이터를 갖추려고 하는데 현우 PD가 그거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 빌려주네. 필름 스캐너.

0: 비싼 건가 봐. 싸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잘 아껴서 쓰다 갖다 드릴 테니까. 오백이 집사님께서 오늘따라 더 맑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암디 현우 피디님 질책합니다. 일 있어 오늘은 귀로만 크크크크 알차게 들을게요. 예, 운전하시나요? 안전운전하십시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준호 형님 선달 현우 피디님 다시 여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죠? 간밤에 요란한 소나기 후에 더 더워진 것 같아요. 유유 아 그리고 지금도 약한 소나기가 오는데 이게 습식 사우나 같아요. 언제나 봄날 같은 뽀송한 행복한 폭성 출석합니다. 와 설명만으로도 벌써 덥네요. 이 습식 사우나 약한 소나기가 오는데 습식 사우나 그 사우나 들어갔을 때물 뿌리면 엄청 덥잖아요. 그 느낌이겠죠? 자, 2시간 얼른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뽀송뽀송한 폭성입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오늘은 은행에 볼 일이 조금 있어 아침 일찍 서둘러 옆지기와 은행 업무 마무리하고 고성 가는 길 적선산 부근 거락숲에 잠시 둘러보고 있답니다 하셨는데 경남 고성일까요? 강원도 고성일까요? 궁금합니다. 6832님이면 경남 고성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닐까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녹음이 우거지고 하늘 맑고 산 푸르고 물 맑고 좋습니다. 발 담그고 과일 촥 까먹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선산이 경남 고성이라고. 현우 PD 열일하시네. 미안해요. 내가 지리적 지식이 좀 부족해요. 어떡해요. 당신이 고생하셔야지. 김혜지 아나운서는 그 적선산 어딘 줄 알아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한영의 여울목 이은미 소중한 사랑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영의 열목, 이은미 소중한 사랑, 저도 선물 보내요 하고 김혜지 아나운서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더니 소중한 사랑, 그리고 마이크가 꺼졌네요. 푸른덤님께서 뭐 거의 사진작가인 DJ와 PD가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어떻게 하셨지? 저 오늘 수동 카메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카메라 얘기하려고 그랬는지요. 오래된 사진처럼 뭉클한 폭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셨고요. 빛바랜 일회용 사진 속의 그 사람들과 그때를 듣습니다. 가을이네요 하셨어요. 와, 가을이네요가 딱 실감이 아직은 약간 들랍니다. 폭염이네요가 좀 아직 익숙해진 그런 오늘 날씨일 것 같아요. 비도 오고 해서 이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한동안 좀 습할 것 같죠? 여러분들 오늘 자 스스로를 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시리님께서는요, 인사 남겨요 히히.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발급받으러 가는 길에 듣는 중입니다. 오, 크크크크 무지 습해요 하셨고요. 휴, 그래도 함께할 라디오가 있어서 좋네요. 아, 좋습니다. 저는 그 옛날 아날로그 감성이 나는 뭐 디지털이겠지만 그런 라디오 하나 사고 싶은데요. 정보 하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라디오를 사야 정말 예전 같은 라디오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릴 때그 손바닥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라디오 배터리가 다를까 아까워서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뒤에 고무줄로 꼭 묶어서 그것도 볼륨 크게 틀면은 빨리 달잖아요. 그걸 빨리 다르니까 볼륨을 또 작게 들어서 귀에 가까이 하고 들었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일산멋쟁이주님, 청년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저도 예전에 일제 수동 카메라로 친구들 결혼식 사진 많이 찍어줬죠. 한 번은 열심히 찍었는데 필름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잘못 열어서 찍은 사진이 날아가고 그랬죠. 그래도 수동 카메라로 초점 잘 맞춰 찍으면 사진 정말 잘 나왔었죠. 문자 주셨는데 진짜 그래요. 그 필름 카메라의 맛이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노출이라고 하죠. 노출을 심도를 좀 진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이 잘 보일 수밖에 없게 하는데 그걸 딱 찍어서 결과물을 보면 와, 이 화면의 질감, 사진의 질감이요. 너무 좋아요. 흑백 사진은 또 어떻구요? 여러분, 퀴즈 함 들고 가시죠. 함 퀴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함. 익숙해지나 봅니다.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자, 전국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한국 이곳이 꼽혔다고 하죠. 이곳의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이 9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100세 이상의 노인이 91.8명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 와, 그래. 이렇게 정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뭐, 시니어, 이거 좀 연령 제한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한편,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평균 17.3명이라고 하니까 이곳의 91.8명은 대단한 거네요. 한 4배 정도? 4배, 한 5배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이곳은요, 고흥반도와 그 부속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나로호와 누리호의 발사기지인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야,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곳, 고흥반도와 그 부속 섬으로 이루어진 곳, 나로호와 누리호의 발사기지인 그리고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이곳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고양. 뭐지? 2번 고흥. 아, 고향에 이거 있으면 좋잖아. 엄청나게 좋겠다. 고향에 이거. 근데 어디에다 둬요? 어디에다 두지?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집니다. 공 다녀오신... 자, 음악 나갑니다. 서유석,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남진, 내 사랑, 고흥.

빰빠밤빰. 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진이 형님 노래를 올려놓고 나선 전주 나가는데, 뭐지? 우리 프로그램 맞나? 낯설었는데요. 아유, 4718님께서 노래의 답이 크크. 남진이 형님은 모셔야 되겠네. 음악도 나갔는데. 오늘 함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

드릴까요? 2번 공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무려 8,000명. 와, 좋네요. 8,00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장수의 비결로는 소식과 절제된 식생활이 꼽혔다고 합니다. 소식, 그리고 절제된 식생활. 절제된 식생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을 제시간에 드시는 거, 아니면 하루에 두 끼 드시는 거, 적게 드시고 제시간에 드시는 거. 요러면은 오래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이게 음식 적게 먹는 게내 맘대로 돼야 말이죠. 맛있는데, 그렇죠? 적당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말창 간단한데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아요. 아, 규칙적으로 생활하죠. 적당히 먹고 규칙적으로 자리에 눕죠, 제가. 자리에 눕고 규칙적으로 TV를 켜죠. 그건 안 되나?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산멋쟁이 주님께서 정답 고흥. 예, 잘 맞히셨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고흥으로 이사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고향에서 아기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고향, 고향, 고향이. 고향이 신청곡 한번 올려야 되겠네. 8256님께서는요, 정답 2번 고흥. 오, 바다 낚시의 성지라고요? 땅값도 싸다고. 오, 그래요? 아. 4179님께서 2번 고흥입니다. 저희 부모님 고흥으로 이사하시라고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 가족 이곳으로 이사 올 계획 세워야겠어요 하셨는데 땅값 싸다고 합니다. 6832님께서 함대님 고흥 들어가는 길목도 고흥 들어가는 길목도 쑥섬도 아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길목도는 그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길목도고 쑥섬도는 쑥이 많이 나서 쑥섬도일까요? 야, 너무 멋져서 올해는 1박하고 오려고 했더니 아, 너무 더워서 유유 이런 멋진 것 고흥이 장수 마을이 되기에는 충분하겠죠. 쑥떡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는 왜 그럴까요? 연상이 되네요, 연상. 3983님께서는요. 너무 어려워서 행복한 사람들만 풀수 있다는 전설의 한 퀴즈. 아, 제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냥 답을 막 노출하네, 노출해. 아유. 정답 2번입니다. 유재가 맛있는 고흥이라고요. 파주로 시집 온 친구의 고향이 고흥인데요. 정말 정정하신 청춘의 형님, 누님들이 많이 계시다네요. 유재를 즐겨 드셔서 그런 걸까요? 하셨어요. 저 여기 가야겠어요. 여기 가면은 아마도 밥 먹자 그러면 제일 끝에 줄설거 아니야. 제일 끝에 줄 서도 저 형님 누님들 다 드실 동안 아휴 순서도 안 하고 야 부르면 그냥 기어서 가야 될거 아니야. 아, 잘할 수 있는데 가소신 군님께서 정답 고흥입니다. 정말 기름진 땅과 바다가 있는 좋은 곳이에요 하셨고요. 차범근 감독님이 고흥에 살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하셨네요. 오, 한번 구경 가봐야겠습니다. 고흥. 자, 4218님께서는요 정답 2번 고흥입니다 하셨고요. 1톤 배송기사예요. 오늘도 짐 한가득 싣고 군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함천호 형님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한가득 실으셨죠? 안전운전 조심운전하십시오. 커브길 돌때 급한 회전 곤란합니다. 높이 싸우셨나요? 적당히 싸우셨겠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두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4416님, 제 고향 고흥군입니다 하셨고요. 장수마을 고흥군 나로도는요, 청정지역으로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나로도 앞에 있는 쑥섬은 천상의 낙원. 야, 이쑥 맛있겠네. 쑥 채취가 가능한가요? 4549님께서 정답 고흥입니다. 남편과 홍천 무궁화 수목원 가는 중인데요. 오, 함춘호님의 멘트와 들려주신 음악에 옛 감성 찾아봅니다. 하시면서 뭐 보내주셨는데, 이게 뭔가요? 영상 보내주신 거죠? 숙섬?
야. 4416님, 4549님 두 분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로 문자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한 선물 배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음악도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984님 신청하신 김정은의 소나기, 그리고 이지아빠빠님 신청하셨죠? 더 클래식입니다. 여우야.

0: 신청해 주셨고요. 더 클래식 여우야는 예지아빠빠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들국화의 너랑 나랑을 신청하신다 하시면서 최구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밴드 들국화의 멤버였죠. 기타리스트 최구희. 최구희 씨가 지난 16일 위암 투병 중 별세했다는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고요, 어저께요. 향년 67세. 최고희 씨는 추창권, 이유한 교화, 밴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밴드 괴짜들에서 활동했죠. 들국화에서는 1985년 1집 녹음에 세션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후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정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1986년 2집 들국화2에서 정식 멤버로 함께 활동을 시작합니다. 2집에 실린 너랑 나랑, 그리고 조용한 마음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블루아이드 캣님이 신청하신 들국화, 너랑 나랑.
1: 시작!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

0: 정보.
1: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지금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적은 곳은 5에서 많은 곳은 60mm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오늘도 덥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잠실철교 조금 앞둔 지점에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여파로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있고 이후로는 잠실에서 압구정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 한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땐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지. 야, 이분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영광. 빌리 조엘이에요. 1977년 명곡입니다. Just the way you are.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연주하는 그분의 모습 참 빛이 나더군요. 빌리 조엘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앨범으로 꼽히는 The Stranger의 수록곡이자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한 이 곡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악기를 다루고 편곡을 하는 사람의 눈으로 귀로 이 곡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곡 전반을 따뜻하게 메워주는 리차드 T의 일렉트릭 피아노 선율과 툭툭 던지듯 흐르는 듯하면서도 리듬감 넘치는 베이스 라인, 그리고 후반부의 감미로운 색소폰 소리까지 모든 구성 요소가 과함 없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여기에 담백하게 진심을 전하는 빌리 조엘의 보컬이 얹혀지며 최고의 밸런스를 만들어내요. 노래 제목인 Just the way you are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라는 뜻이라고 해요.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변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저 지금의 당신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라는 노랫말은 지친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했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건네줍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화요일 아침이라면 이 곡에 담긴 따뜻한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춘호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송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 함께 나눠주시죠.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아, 무료 앱이 있어요. TBS 앱이 있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너무 부탁했나? 너무 없어 보였어요? 괜찮았어요? 자,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신곡 올려봅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죠. 이 팀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매력 있는 팀이에요. 기본적인 악기 구성에 바이올린도 있고요. 아코디언도 있고요. 음악도 아주 멋있습니다. 유럽풍의 음악도 있고요. 두 번째 달입니다. 곡 제목이 세븐 보이즈라고. 보이드. 어보이드 할 때 보이즈. 장명선님 함께 했습니다. 8월 24일 날 발매된 음원인데요. 장명선님은 국악인이시고요. 정가를 하시는 분의 정가를. 전통. 이 국악 중에서 정통으로 이제 뭐 정가를 하시는 분인 거죠.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두 번째 달입니다. 세븐 보이즈.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좋네요. 두 번째 달 세븐보이즈 장명서님. 아, 목소리가 아주, 이야, 이분이 또 이렇게 소리를 내시니까 너무 매력적인데요. 약간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달의 음악의 어떤 느낌을 한층 두텁게 만들어주는 느낌 같아요. 세븐보이즈 일곱 개의 빈 공간들? 공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음악이 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 어제 발매됐고 따끈따끈한 음원 잘 들었습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 두 번째 달, 아, 지금도 플레이리스트에 청개구리 상여가 Boy from Wonderland 항상 듣고 있어요. 신곡이라니 너무 반갑고 역시 좋습니다. 좋아요. 그 지금까지 발표했던 음반, 음원들, 곡들도 너무 좋은데요. 이 곡은 뭔가 한 획을 긋는 느낌이 드네요. 상타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엔 상을 드리겠습니다. 오구호사님께서 함춘호님 방송을 우연히 듣고 이곳으로 정착한 1인입니다. 너무 좋아요. 덕분에 매일 즐거울 예정입니다. 즐겁습니다가 아니고 즐거울 예정입니다 합니까? 언제 오셨는데요? 어제 오셨나? 아, 예.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두 시간 따뜻한 방송. 그리고 가끔 이상한 이야기 하는 방송. 함춘의 폭송입니다. 아직은 제가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정성화가 잘 안 됐거든요. 정성화되면은 규제를 받겠죠. 하지만 지금은 셋이서 만들어 놓은 방송이라 규제가 좀 덜합니다.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죠. 아, 김종국이에요. 헬스 트레이너 김종, 헬스 트레이너 아닌가? 아, 헬스 좋아, 헬스 보인가? 한 번만 안아보자라는 곡으로 8월 14일 발매되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개 보기 싫어요. 죽을 것 같거든요. 듣겠습니다.

8월 14일 발매된 김종국의 음원 한 번만 안아보자. 아이,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정도면 안겨도 될것 같은데요. 아, 목소리 참 달콤해요. 축복받은 거죠. 이런 목소리로 멋지게 노래하는 김종국 씨. 무대에서 한번 또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보죠. 8월 11일에 발매된 음원이에요. 저도 모 TV 채널을 통해서 이 곡을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저랑도 예능에 한번 같이 출연했던 정은지 씨, 파도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곡인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은지, 파도.

사운드가 끝내주죠? 봤습니다. 어느 분이 참여하셨나 했더니 멋진 분들이 참여했어요. 눈에 띄는 부분이 마스터링을 권나무 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종 작업이라고 하죠. 믹싱 마스터링이 최종적으로 음원을 발매하고 여러분들 곁에 다가가서 좋은 결과물을 낳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작사의 정은지, 그 다음에 예진이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작곡의 정은지, 이하은, 김희원. 이 이름으로만 봐서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예지 아빠빠님께서 은지님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아이돌에서 더 성숙한 아티스트, 멋진 아티스트의 그 느낌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정은지 씨 응원합니다. 저도요. 오백이 집사님께서 크크크 정은지 매력 넘치는 가수죠? 좋아합니다. 매력 넘쳐요. 얼마나 또 예의도 바른지 모르겠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고성을 패스해서 통영 바다로 고고 했습니다. 마침 정은지님의 파도가 나와서 통영 화로시장 보내봅니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화로시장을 가신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진으로 안 돼요. 곤란해요. 아니 돼요 하면서 눈을 왜 저길 보고 있죠? 아니 되옵니다. 6832님. 이건 고문이옵니다. 음악 바꾸겠습니다. 노브레인입니다. 8월 24일 발매됐어요. 아메리카노. 저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노브레인 아메리카노 출발.

궁금해서 봤어요. 노브레인 아메리카노. 제목이 익숙해서 쫙 봤더니 권정열 10cm 아메리카노를 커버를 한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사의 권정열 외에 윤철중 황현성 이성우 한경록 룩샘 이거 이 팀들 공연할 때 많이 하는 캐치프레이즈잖아. 룩셈부르크 크랭 넣고 여기저기 좋은 글들을 다 같이 썼군요. 야, 신납니다. 뭐 라이브 때 공연 때 얼마나 신날까요? 작곡은 권정열 씨 원곡이 윤철종 씨가 약간 뭔가를 바꿨죠. 편곡의 황현성, 보컬의 이성우, 코러스 드럼, 프로그래밍의 황현성. 노브레인 3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 들은 곡이라고 합니다. 10cm이고 커버한 거고요. 3386님께서 와우 이 하드 뭐지? 아메리카노 커피 맛 죽입니다.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가서 아메리카노 다시 타와야 될것 같아요. 진하게. 아메리카노는 알까요? 뜨알까요? 뭐라고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아예 잘 들었어요. 시원합니다. 다음 곡 한번 듣죠. 서문탁 씨 오랜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8월 15일 발매되었습니다. 지지 않아라는 곡이에요.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음악의 끝이 이렇게 여운이 남네요. 야, 끝까지 꽉 들어보는 이 음악에 대한 진심. 음악에 대한 진심이라고 하니까 왜 김현우 PD가 생각나지? 아, 어떠세요? 지지 않아 하고 끝까지 사라져서 결국은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끝까지 쫙 가는 것. 8월 15일 발매된 음원이었습니다. 서문탁 지지 않아. 이야. 남친의 복성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부러웠어요. 그래서 봤더니 작사 서문탁, 작곡에 서문탁, 그리고 김엘리사, 김민기, 임앤옥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뭘까 봤더니 서문탁 씨와 함께하는 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박대현이고요. 기타에 임앤옥, 베이스에 김엘리사, 드럼에 김민기인데 이 김민기가 그 김민기일 것 같습니다. 손무현 씨와 같이 함께 활동했던 그 시절의 김민기 씨가 아닐까. 사운드도 좋고요. 그래서 봤어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 했더니 믹싱에 고현정 씨, 이승환 씨의 음반. 그리고 고현정 씨는 제가 이 친구 처음 입문할 때부터 봤거든요. 아, 저 많이 도와줬죠. 정말 많이 도와줬죠. 녹음할 때그 음원도 잘 받아주고요. 또 많이 지워 먹었죠. 당시엔 아날로그라 지우면 큰일 나거든요. 녹음하고 나오는데 뛰어나오더군요. 형님 지워졌습니다. 앞이 캄캄했던 그런 엔지니어. 지금은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운드도 좋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유정석 아티스트. 곡 제목 심장을 봤어 라는 제목이고요. 질풍가도로 큰 인기를 얻었던 유정석. 그의 음악은 이번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석입니다. 심장을 봤어.

야, 신나네요. 유재석 심장을 봤어. 오, 이 음악이 독특하네요. 중간에 쿡쿡, 이 심장 소리였군요. 저는 뭔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 심장이 잘못됐는 줄 알고 내 심장을 만져봤잖아. 8월 15일 날 발매된 유정석의 심장을 봤어. 연주자들 몇몇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의 탐의 게임, 베이스의 박한진, 키보드의 조성환이었고요. 드럼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컴퓨터를 이용한 그러한 드럼 연주를 구사했습니다. 아, 녹음하고 믹싱의 김동익 씨, 김동익 엔지니어겠네요. 아, 우리 이분도 제가 신입 때부터 봤지요. 아,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그러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마스터링의 정도원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이 앨범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크게 공헌하신 분이고요. 대한민국 음반, 음악의 역사, 그리고 음반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 기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큰 공헌을 한 분이십니다. 마스터링의 정도원. 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통해 또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자, 노란색 아니죠. 그 오렌지색 의상이 눈에 띄었던, 처음 만났을 때, 오, 저팀 뭐지? 에너지가 넘치는 그들의 무대를 보고요. 와, 대단한데. 그때 아마 무슨 평가를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점수칸에 많은 점수를 주게 되었던 그런 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큰 어른들이 되었네요. 문자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유정석의 심장을 봤어를 듣고 3984님께서 한번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주는 노래 너무 감사하네요. 다시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응원 문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그 팀, 진짜 신나더군요, 무대에서. 팀 이름은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야, 디스코를 할줄 알았더니, 디스코적인 리듬을 살짝 섞어서 아주 신나게 무대를 가지고 장악을 하던 그 팀의 곡 제목이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8월 11일 발매된 음원인데요. 곡 제목이 뭔가 심오하네요. 신나는 음악에 난 춤을 추네.

그런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잘못된 인생이 어디 좀 이따 나올까요? 들어보죠.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 출발!

춤춰서 잘못했다고? 춤추다가 죽겠다고요? 아, 뭐, 좋죠? 멋진 인생이죠? 근데 여기는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이라고 하셨네. 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2008년에 데뷔했군요. 디스코 펑크 음악을 지향하는 밴드입니다. 오, 역사가 있네요. 그냥 어린 팀으로 봤는데, 다음엔 조심하겠습니다. 자, 허클베리 핀. 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라는 제목으로 곡을 발표했습니다. 8월 21일이고요. 1세대 인디밴드죠. 벌써 데뷔 연도가 결성이 1997년도. 그리고 이 8집을 발표했네요. 4년 만에 발표하는 8집. 듣겠습니다. 허클베리.

0: 아, 묘합니다.
1: 허클베리 핀 박쥐 8월 21일 발매된 음원이에요. 이 멤버들 소개가 다 영어로 써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죠. 재능이 정말 많아요. 활동명이 큐, 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연주자고요. 산이와 함께 했습니다. 산이 하면은 힙합 뮤지션이겠죠. 맞나요? 그 산이 맞죠? Sure. 라는 제목이에요. 큐스 트럼펫. 작곡, 큐더 트럼펫 산희. 작사도 큐더 트럼펫 산희 했고요. 오, 첼로, 스트링,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네요. 얼마나 멋진 음악일까? 듣겠습니다. 스탠다드 팝 재즈를 하는 젊은 뮤지션이라고요, 산희가. 아, 그 산희가 아니군요. 산희가 아니고 산희군요. 죄송해요. 항상 뭔가 조금 부족하네. 그게 또, 함튼의 폭성만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끝곡으로 큐더 트럼펫 슈어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0: K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와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고요.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4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영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 사이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종암에서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1차로에서 작업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 여파로 내부순환로 종암 쪽으로 정릉터널 나와서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종암까지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청주 부근 고장난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양측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 대해 평행선이었다고 밝혔고 김윤덕 장관도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는 당정협의를 열고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취재진에 2027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집중 투자 분야로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안수사권 존치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소비 심리가 넉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한 104.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영향으로 크게 내렸던 지난 4월보다는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양호한 실물경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조정, 누적된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 경기가 저하되며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다음 달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됩니다. 예방접종은 다음 달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 달 28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각 시작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미국이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소외 작전을 개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금융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의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경제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으며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했으며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정밀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로슈일라이릴리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를 승인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4일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8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입니다.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 동호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 반대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방면으로 정릉램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에서 종암방면으로 묵동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 시속 20,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에 고장차가 많습니다. 서울 방면으로 송악부근 3차로와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이후로도 목감 진입로 2차로에도 고장차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서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데 지금 생방송 기준으로 저희의 생방송 기준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사진 보니까 두 개의 큰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하던데요. 이중 열돔 현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참 달력의 절기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 삶도 예상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 더디더라도 이 더위도 또 지금 지나고 있는 힘든 시간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겠죠. 머지않아 찾아올 선선한 바람을 다 함께 기다리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은 뭐다? 예, 뭐다 시경의 성시경의 미소천사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시간 해주실 든든한 두 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과 구인선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두 팀장님은 그 요즘 약간 뭐 덥다 덥다 하던 날씨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계절이 오긴 올 거잖아요. 네.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어떤 거 하고 싶으십니까?
1: 저는 벌써 예약을 했습니다.
0: 뭘요?
1: 여행을 가려고. 네. 며칠 전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네. 이제 우리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 10월을 맞이하여 10월로 했습니다. 10월 초로 저희는 이제 여수로.
0: 예. 계속 가다 보면 어디 예약했고 어떤 네. 곳으로 갈 거고 TMI가 다 나오겠는데요. 네. 어쨌든 상상만 해도 좋네요. 친한 사람들하고 가을 여행이라니. 네.
2: 이제 저는 좀 선선해지면 저는 먹으러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의 계절이 왔습니다. 갑각류의 계절이 돌아온 거죠.
0: 꽃게철.
2: 새우, 그 다음 꽃게. 꽃게도 가을 꽃게는 숯꽃게. 살이 가득 차있는. 네. 그 것만 생각해도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0: 여행 전문가와 식구락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신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의 본업이 재무 전문가. 예. 아마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번 시간, 이 시간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든든한 분들이지만, 오늘 한 시간만큼은 또 색다른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드네요. 가을을 상상하기만 해도 그냥 여행도 나오고, 먹을거리도 나오고. 여러분은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선선한 계절이 찾아오면 이 시간 통해서 또 재무 점검과 함께 그런 상상도 한 번씩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경제 상식,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쪽으로 나눠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놓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어요.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어놓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십시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앞으로 은행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줄 때 담보나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세 같은 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개정했는데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장사해도 담보가 부족하거나 금융거래 기록이 적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웠죠.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 담보대출이 79.8%를 차지했고 순수 신용대출 비율은 9.6%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출과 업종, 상권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방문, 재방문 횟수와 고객 인지도 같은 걸 AI가 분석해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존 신용 등급과 성장성 평가를 합친 최종 등급이 올라가면 대출 승인이나 한도,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시범 운영에는 총 16개 은행이 참여하고요.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2조 2천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10월에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이돌 대출에도 성장성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취업 여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악화로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한 104.5를 기록했네요.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지수와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각각 92와 97로 1포인트씩 하락했고요. 가계 수입 전망 지수와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각각 1포인트씩 내렸습니다. 물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7% 전달과 같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 제품이 50.2% 가장 높았고요. 농축수산물 42%, 공공요금 33.3%의 순이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농축수산물 응답 비중이 7.9%포인트 올랐고 반면에 석유류 제품은 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극한의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 통영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요. 통영세무서나 우편 또 홈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 관광,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고요.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3개월 내 재해 손실세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시죠.

0: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동 지역 경기도 화성시군요.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오늘 어떤 걸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일찌감치 준비한 내 보험. 가입해놓고 그냥 믿어도 될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0대 직장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이 섞여 있을 때 앞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또 달라질 수가 있을지, 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처럼 보장 범위가 좁으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길지, 내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오늘의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 반대로 크게 잃고 한숨 쉬는 사람, 뭐 영끌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 또 여전히 월세살이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돈은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쓰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은 나오는데 제 통장은 왜 이렇게 비어 있는지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재무관리 좀 신경 써보려고요. 얼마 전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선배하고 밥을 같이 먹는 자리였습니다.
2: 구대리, 돈은 무조건 지금부터 빡세게 모아야 하는 거 알지? 나중에 너도 장가가고 애기 낳고 해봐라.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냥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져나가듯이 훅훅 샌다니까.
1: 아유, 과장님. 과장님처럼 주식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싶죠, 저도. 과장님 혼자만 수익 내지 마시고 꿀 정보 있으면 저한테도 귀띔 좀 해주세요. 네?
2: 내가 구대리한테 정보라도 전해줄 때면 이미 남들 다 알고 있는 상투 잡는 거야.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새는 돈부터 확실히 막아야 돼. 특히 보험 같은 거. 나중에 폭탄 맞는 갱신형은 아닌지

0: 직장만 쓸데없이 중복된 건 아닌지 똑바로 살펴봐.
1: 예, 과장님. 저 구대리입니다. 제가 다른 저축은 좀 부실해 보여도 보험만큼은 어릴 때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 1원도 안 오르는 비갱신형으로 싹 다 준비해놨다고요.
0: 그래? 증권 제대로 읽어본 적은 있고? 겉에만 백세만 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중요한 특약들은 싹 다 갱신형인 경우가 수두룩해. 오늘 집에 가서 그 완벽하다는 보험 진짜 비갱신형이 맞는지부터 꼭 다시 확인해봐. 알았지?
2: 과장님의 그 조언을 듣고 집에 오자마자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재해보험의 실체. 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교묘하게 섞여 있고요. 뇌와 심장 보장은 범위가 턱없이 좁은 데다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납입 면제 기능도 빠져있더라고요. 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보험을 끌고 가면서 부족한 부분만 살짝 보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지금이라도 싹 다 갈아엎는 게 맞을까요? 머니투결시 전문가님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된 저한테 현명한 솔루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119 사연은 화성에 사시는 30대 직장인의 보험 고민이었습니다. 이야, 저는 뭐 젊을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보험만큼은 아주 뭐 착실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자부하셨는데, 야, 그 저 선배 회사 선배 과장님 말씀 딱 듣고 나서 한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자 하고 살펴보셨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3: 우선은 이게 사연자님만의 얘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사실 보험 한번 가입해두면 방지해두시거든요. 난 잘 가입돼 있겠지. 나는 그때 잘 가입을 했어. 이 믿음 하나로 끝까지 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4: 예.
3: 그래서 설계사 말만 믿고 이제 비갱신으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믿으셨는데 저희가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보니까 아, 갱신 특약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 사연자님 사이에는
4: 예.
3: 그러니까 주계약은 비갱신이 맞지만 모든 특약들은 거의 다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4: 네.
3: 그래서 이제 사연자님도 그 설계사분에게 이거 갱신 보험이 왜 있냐? 했더니 아 보험료 어차피 얼마 오르지 않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로 이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4: 예.
3: 하지만 사연자님은 비갱신을 애초에 원하셨거든요.
4: 예.
3: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 개수가 몇 개인 건지 그다음에 어떤 보장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갱신형이 꼭 숨어 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는지
4: 예.
3: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내가 잘 가입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 실제로 잘 가입 하는 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험 설계라는 게 진짜 뭐 상품 하나 딱 있고 내가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상품만 다 골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주 계약은 이 상품의 주 계약은 비갱신형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이 섞여 있는데 그게 대부분 갱신형이었군요. 실제로 보험 내용 잘 살펴보셨더니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0: 네. 현재 전체 보험료는 약 3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건강보험이 19만 원이었어요. 이 안에는 비갱신형과 갱신형 특약이 섞여 있는데
4: 예.
0: 비갱신형은 약 8만 원 수준이었고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갱신형 특약이 약 11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4: 그랬군요. 알고 보니까 이 사연자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갱신형 특약이 11만 원 정도. 이게 이제 갱신할 때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오른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는 이분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인데 어떻게 괜찮은 걸까요? 보험료?
3: 근데 이게 사실은 30대 후반 그러니까 저렴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할 테지만 갱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는 저렴하게 그다음에 이후에는 보험료 대폭 인상
4: 예.
3: 이 의미가 가장 숨겨져 있거든요.
4: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한 가지 가전 제품만 사용해도 어딘가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수리를 예. 이제 계속 하기 시작하거든요.
4: 그렇죠.
3: 우리 몸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보다는 당연히 50대가 50대보다는 60대 그다음에 60대보다는 70대 80대 분들이 당연히 관절이든 근육이든 혈관이든 오랜 기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험회사가 위험률 관리를 통해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0: 인상을 하는 경우가 예.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또 장점 또한 있기 때문에
1: 네.
0: 젊고 이제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는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큰 질병을 추가 준비할 경우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을 좀 확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1: 예. 갱신형을 뭐 무조건 없앤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비갱신형과 잘 조합하느냐 여기에 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군요.
2: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갱신형 보험으로 100세까지 유지할 기본 보장을 먼저 만들고
1: 예.
2: 그 위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부터 60대까지는 30년 갱신형 보험을 활용해서 진단비를 추가로 보완을 했어요.
1: 네.
2: 모든 보장을 비갱신으로 크게 구성하면 물론 좋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0: 예.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갱신형이냐 이제 비갱신형이냐 이거를 어떻게 좀 조합해서 쓰느냐 이게 가장 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1: 네네.
0: 수가 있고요. 평생 가져갈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안정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해두고 소득이 많은 시기에 이제 추가 보장은 갱신형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개념인 건데
1: 네.
0: 이제 다만 갱신형을 선택하시게 됐을 경우 뭐 5년 갱신 10년 주기처럼 짧게 설정하는 갱신보다는 20년 갱신, 30년처럼 긴 주기의 갱신도 한번 차이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예. 끝까지 가져갈 기본 보장 그리고 한시적으로 쓸 보장 이걸 잘 분리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조언이셨고 그리고 갱신형 보장 문제 말고도 사연자분 얘기 중에 뇌하고 심장 보장이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맞아요. 우리 앞서 우리 청취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나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고
1: 예.
2: 또 뇌혈관, 심장혈관 관련 보장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1: 네네.
2: 그런데 사실 보장 범위, 즉 어떤 보장이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을 1,000만 원이고 아니면 5천만 원까지 좀 크게 가입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1: 예.
2: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예.
2: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1: 예.
2: 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은 우리 혈관이 터졌을 때만 뇌경색은 혈관이 막혔을 때만 보장하는 방식이고
1: 네.
2: 반면에 우리 넓게 가져가 있는 뇌혈관 질환은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 밖에 중풍이나 꽈리인 뇌동맥류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뇌 관련 보장이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진단비를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보장 범위가 중요하군요.
0: 네, 이 보장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아버지의 실제 사례인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검사 결과상 그 뇌경색 그러니까 진단이 좀 되시기는 했었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초기에 좀 발견이 되면서
1: 예.
0: 막혔던 그러니까 붙어있던 혈관이 다시 떨어지면서 확장이 되셨거든요.
1: 예, 예.
0: 뚫리신 거예요,
1: 예.
0: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금 청구를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돌아오는 의사의 말은 진단서에 진단 일자를 기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못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언제 막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1: 지금도 자연적으로 괜찮아지셨습니까?
0: 네, 맞아요. 뚫렸고 막혀 있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
1: 네.
0: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무슨 일이지? 저희 전문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러면 뇌혈관 관련 쪽으로 후유증이라든지 언어 이런 불편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1: 예.
0: 진단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발급을 해달라 해서
1: 네.
0: 뇌혈관 진단금을 보험금 청구해서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1: 뇌경색 진단은 좀 어렵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0: 맞아요.
1: 이걸 조금 더 폭넓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이렇게 보장을 받으셨군요. 예. 뇌 관련 보험이 있으면 뇌질환 관련된 건 다 이제 뭐 진단받더라도 진단비 보장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겠죠?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출혈이나 뇌졸중처럼 특정 질환만 보장하는 것보다는 뇌혈관 질환처럼 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특약을 검토하는 게 좋은데요.
1: 예.
2: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있으면 협심증 등 다른 심장질환은 해당 특약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심장 혈관 질환처럼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사연자는 이제 결정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부족한 부분만 살짝 보완하면서, 아니면

0: 지금이라도 싹 갈아엎는 게 낫나?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셨잖아요. 빨리 해제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1: 아니요. 절대 무조건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0: 아, 그래요?
1: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의 유지해온 계약을 잃게 되고 새로운 보험의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사연도 전체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갱신형 암 진단비나 입원 통원 관련 특약 등을 하나씩 확인해 유지할 것과 정리할 것을 구분하고 그 기존 보험 비갱신형 기존 보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0: 오호, 그런 식으로. 자, 오늘 그럼 사연자분의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2: 네, 우선 먼저 부족한 보장은 새롭게 비갱신형으로 이제 보완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중심의 보장은 당연히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범위로 넓혀 좀 드렸고요. 네. 암도 이제 충분한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보장과 그 다음에 납입 면제까지 추가하는 방향을 구성해드렸습니다.
0: 예, 기존 보험 해지 안 하고 구조 조정만으로 리모델링만으로 예, 가능해진 거군요.
1: 네, 정리 전에는 월 보험료 30만 원에 갱신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보장 범위가 좁고 치료비와 납입 면제가 부족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정리 후에는 기존 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을 삭제해서 비갱신형 보장 약 8만 원은 유지를 하고 예. 신규 비갱신형 건강보험을 약 15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실손의료비는 유지를 하고 예. 치아보험은 정리해서 최종 보험료가 약 32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보장 범위 확 넓어졌는데 보험료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현재 보험료만 보면 매월 사실 2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보험료가 아니라 구조가 완전하게 이제 달라졌다라는 건데 이제 기존에는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새롭게 이제 추가한 비갱신형 보장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계산이 전부 다 딱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 또한 넓혀졌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급성이 아닌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2천만 원으로 범위를 좀 넓혀드렸고요. 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뇌, 심장에 관련된 반복적인 치료가 있을 때 반복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예. 치료비까지 그다음 납입 면제까지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0: 이야 좋다. 네, 이제는 드디어 처음에 생각하셨던 오늘의 사연자분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나 한동안 괜찮아 거의 이제 평생 괜찮아 혹은 보험 갱신 다음 기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 완벽해 정도의 그런 수준의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진단비 얘기 많이들 하시고 그것만 또 주로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치료비까지 또 반복 지급이 되는 네, 치료비까지 챙겨주셨어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꼭 뭐 따로 준비를 해야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많이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치료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연자님의 기존 보험은 진단금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구조의 중심이었다면 실제로 우리 질병이 발생하면 수술이나 뭐 항암 약물 치료 또 항암 방사선 치료처럼 치료 과정에서 계속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간 1회씩 치료를 받을 경우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료 특약을 추가해서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되고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어? 지금 이게 나온다고요? 자, 문득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보통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네. 오늘은 빨리 주시네요 퀴즈를.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받기만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구인선 팀장님이 이렇게 일찍 문제를 주신 거는 제가 너무 못 맞춰가지고 평소에 아까 설명한 그 시간이 좀 오래되기 전에. 바로 문제를 주실 것 같은데 아까 뭐 치료비 얘기하실 때 특약 그 저 보장을 챙겨주셨다 그러면서 반복 지급되는 거 잘 꼼꼼하게 구성을 해주셨다 그러셨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답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받기만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반복 보장 된다 그러셨으니까 정답. 오.
2: 죄송합니다.
0: 뭐예요?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2: 땡입니다.
0: 아니 아까 반복 지급 된다 그러셨잖아요.
2: 네, 우선은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오. 특약은 이제 치료한다고 무조건 보험금이 반복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상품별로 이제 지급 조건과 횟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치료라고 이제 큰 범위를 얘기를 한다라면 네. 치료에는 수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야, 이분 수능 출제자 되셨네 갑자기.
2: 근데 여기서 아. 얘기하는 치료라 함은 사실은 네. 수술 같은 경우에는 회당 반복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연간 1회로 지급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이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2: 네. 여기다 이제 저희가 3대 중증 질환이 진단되면 사실은 납입 보험료 납입하는 게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납입 면제에 대한 기능까지 넣어서 구성을 해주신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담까지 좀 덜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출제하신 의도를 알겠네요. 예. 앞선 사연의 그 설명과 덧붙여서 예,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 설명이 꼭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진단받는 순간 한 번 받는 보험금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보험료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슷한 돈 혹은 같은 돈으로 더 필요한데 제대로 배분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 하나 또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장받는 게 목적입니다.
0: 예.
1: 특히나 우리 30대 후반이라면 앞으로 경제활동 기간도 길고 가족을 책임져야 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 필요한 보장은 비갱신으로 뼈대를 만들고 경제활동 기간의 추가 보장은 갱신형으로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뭐 꼭 30대 이 직장인 오늘 사연에 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왠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런 거 아니야? 내 기대와 달리 이렇게 좀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거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2: 네, 우선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갱신형은 현재 보험료만 납입하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좀 변할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그다음 둘째는 뇌출혈이나 급성 신경쇄처럼 좁은 범위의 진단비만 있다라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등으로 보장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지 여기도 확인할 것. 그다음 세 번째는 큰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돈을 내지 않고도 보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실 것.
0: 예.
2: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까지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0: 예.
2: 결국 갱신형 선택 시 중요한 건 내 나이와 소득, 이제 가족 상황, 필요한 보장까지 그 맞게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조합을 해 나가시는 게 좋으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최종 정리까지 들어봐도 아, 네, 보험 리모델링 하는 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전문가 상담 한번 필요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열어놨고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인영의 소리질러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찾아뵙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같은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드립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바로 들어가 볼게요. 8382번님 63세 여성이시군요. 치매로 고생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노후에 치매보험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미 가입해 있는 간병보험이 치매까지 보장하는지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신 게 치매보험은 경증, 중증 단계별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기존 간병보험과 중복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네요.
1: 네, 우선 치매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치매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중증 치매입니다 이렇게 진단되지는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증부터 시작해서 뭐 중등도 치매, 중증으로 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단계별로 보장을 나눠서 이제 놓는 상품들입니다.
2: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설계의 사례를 보면요. 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1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또 중증 치매가 되면 다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증 치매 상

0: 상태가 되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1: 치매보험도 요즘 상당히 다양한 구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군요. 문 팀장님 설명 중에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아니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참 곤란해요. 치매면 치매지 이렇게 나눠놓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할 때는요 의사가 이제 CDR 척도 검사라고 해서 인지 기능 검사라고 저희는 읽었거든요. 예, 예. 이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치매인지를 이제 기준을 좀 잡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검사 결과는 이제 기억력과 진압력, 뭐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수로 이제 매기게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 0점은 당연히 정상인 거고요. 0.5점은 뭐 인지 장애 정도. 그다음 1점부터가 이제 저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증 진단. 2점이 중등도, 3점이 중증 치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중등도 치매는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네. 이제 상당한 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예. 당연히 중증 치매는 혼자서 스스로 뭐 식사나 옷 입기, 위생 관리 등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진행될수록 추가로 보험금 받을 수도 있고 중증 치매 되면 매달 생활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보장받는 치매 보험은 어떤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2: 우선 이 치매 보험의 장점은 치매가 뭐 진행되는 과정에 맞춰서요 경제적인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경증 치매라면 사실 아직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경우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심해지면 이제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이제 돌봄 비용까지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경증 때는 진단금을 조금 지급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중등도나 중증 치매가 됐을 때 진단금 에 대한 규모나 아니면 생활비에 대한 규모가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0: 특히나 우리 중증 치매가 되면 본인이 직접 경제 활동을 하거나 금융 업무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을 위한 보험이면서 동시에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준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치매보험 얘기 8382번님 덕분에 한번 쭉 나눠보고 있는데 치매보험 가입할 때 어떤 걸 또 주의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주시죠.
2: 네, 우선 가입 금액이나 이제 보장 금액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1: 이것도 아니에요?
2: 네, 그러니까 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 진단 기준을 당연히 충족을 해야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이 경증 치매 때 나는 5천만 원 난 보장받는 줄 알고 있었다. 그 단계별로 저희가 5천만 원 채워드린다고 예,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경증 치매 때는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오인해서 전체 금액만 보고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네. 네, 즉 우리 어떤 상태부터 보장이 시작되는지 경증 치매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증 치매가 됐을 때 추가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또 생활자금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 60대에 가입하게 되면 사실 보험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장을 많이 넣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필요한 보장과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1: 예. 치매 진행 단계, 지급 조건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군요. 치매 보험이라는 게. 정말 가입 단계부터 이렇게 두 분같이 든든한 전문가가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8382번님은 지금 갖고 계신 간병보험으로도 치매 보장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우선 간병보험은 치매보험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치매보험은 치매라는 질환과 그 진행 정도에 대한 부분만 중심으로 보장을 한다라면 예. 당연히 간병보험은 치매뿐만 아니라 그냥 질병이든 사고 등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예. 특히 간병인을 내가 직접 이용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비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이 보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제가 설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1: 예.
0: 병원에서 우리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로 기준 봤을 때는 약 4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면 간병인을 따로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7만 원씩 한 달간 약 210만 원을 보장받

0: 받도록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50만 원 수준으로 최대 1년, 즉 365일을 보장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건 역시 특정 상품의 예시이고 실제 보장 금액과 기간, 지급 조건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죠.
1: 감병보험도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제로 감병인 쓰시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도 뭐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보장을 나눠서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간병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가 아니더라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모든 것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치매만 생각한다면 치매보험이 먼저 떠오르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다양할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예. 치매 플러스 뇌졸중이나 거동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고요. 큰 수술이나 골절로 한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일정 기간 누군가의 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데 예. 이때 실제 간병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하루 단위로 계속 그분들의 일당을 계속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관련 보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특히나 우리 간병비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용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이 사실 부담인데요. 예. 하루에 10만 원. 또 15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뭐 수백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보장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그럼요, 있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하루 비용 뭐 며칠 비용 보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몇 달 동안 이게 계속 이어진다. 상당한 금액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요. 간병보험 얘기 나온 김에 이거 가입할 때 어떤 걸 또 주의하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2: 네, 우선 간병보험 역시도요. 간병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간병인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보험금을 다 뭐 지급받을 수 있겠지라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병인을 실제로 이제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료기관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네. 간호간병 그 통합 서비스는 별도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요양병원은 얼마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상품별로 조건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꼭 짚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0: 네. 네, 특히 우리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준비하셨다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지 실제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지급이 되는지도 사실 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루 15만 원을 보장한다고 해도 무조건 매일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관에서 정한 보장 대상과 지급 한도를 충족을 해야 돼요. 뭐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한다거나 예. 뭐 하루에 7만 원 이상이라든가. 예. 결국 간병보험은 보장 금액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치매보험, 간병보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좀 준비하시는 걸 특히 서두르시는 게 좋을까요?
2: 저는 꼭 필수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분들이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가족분들 중에서요 치매를 좀 경험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치매에 대한 걱정이 큰 분들 그다음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 자녀에게 간병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다라면 당연히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예. 특히 60대 이후라면 새로운 보험을 이제 알아보시기 전에요. 현재 가입한 보험부터 당연히 점검하시는 것이 이제 1순위 중요하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8382번님, 네. 치매보험, 간병보험 비슷해 보이는데 기준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 보험은 이런 준비가 잘 된 건지 어떤 거 보완하고 싶으신지 전문가 무료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시고요. 4850번님 사연으로 넘어가죠. 29살 직장인이시래요. 원룸에서 살다가 불이 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하던데 세입자인 저도 화재보험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필요한지 또 가입한다면 어떤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원룸의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필요합니까?
2: 네. 네, 우선 어떻습니까? 이게 원룸에 해당하는 이야기뿐만은 아니고요. 월세든 저희가 전세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사실은 세입자는 집을 원

0: 세입자 입장에서도 화재보험을 좀 준비해야 된다. 어떤 보험 하면 되나요? 화재보험이면 다 됩니까?
1: 네, 우선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대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내가 소유했던 이제 가전이나 가구, 짐 같은 이제 재산에 이제 불이 탔을 때 그 네. 손해를 이제 보장하고요. 예. 반면에 이제 세입자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인 건데 이건 화재로 인해서 임대인의 건물이나 아니면 옆집 등의 타인의 재산 또는 건강, 몸에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이제 담보인 겁니다.
0: 이게 중요하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850님이 걱정하시는 임대인에 대한 배상 그 상황을 대비하려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 핵심이 되는 거죠.
0: 아, 화재보험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내 재산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거고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 화재로 인해서 일어난 다른 사람들의 재산 피해를 보장해 주는 거. 요 가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2: 네, 세입자라면 먼저 임차자 배상 책임 보장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임대인이나 주변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거죠.
0: 예.
2: 또 뭐 내 가구나 TV, 뭐 컴퓨터 같은 가재도구 피해까지 걱정이 된다면 재산 손해 보장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단독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월 10,000원 정도로 가입 가능한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남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과 내 자산의 피해를 나눠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죠.
0: 운전하시는 분들 저 운전자 보험 준비하시는 거 요즘 많이들 그쵸. 고려하시는 것처럼 세입자들도 10,000원 정도로 단독 상품으로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도 크게 갖지 않으면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1: 네, 우선은 건물의 이제 규모나 임대차 조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최소 1억 원 이상 준비하시는 걸 저희는 권해드리고요. 원룸이라고 해도 그 화재로 건물 일부가 훼손이 되면 복구 비용이 수천만 원 단위로도 분명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이 옆 세대까지 번지면 배상의 범위가 그만큼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보장 금액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면 여유롭게 보장 금액을 크게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예.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집주인이나 뭐 건물주나 화재보험 가입하면 되겠지. 가입해 있으면 또 준비가 잘 된 거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혹시 모를 배상 책임에 대해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자신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피해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화재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지급한 금액만큼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보험이 있다고 해서 세입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이런 큰 배상 책임 부담을 막기 위해서 월 1만 원 정도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저 여러 가지 요긴한 정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소비자 민원실 시간이 또 급하게 흘러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나영 구인선 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꼭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지난 일요일인 23일이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였고 또 오늘은 25일인데요.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에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부쩍 길어진 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열기가 가득한 도로에는 정체와 돌발 상황 또 작업까지 모두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 그리고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동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2도, 습도는 6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라디오 최강의 최강혁입니다. 16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에세이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줄로 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다리가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대입시험이나 국가고시에 실패한 젊은이들은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고는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표준은 나입니다. 내 인생의 표준은 나다. 참 멋진 말이죠. 나와 비교할 수 있는 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일 뿐입니다.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길에는 다리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오늘의 태양은 나를 위해 뜨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힘 한번 내보자고요. 8월 25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허성이 부릅니다. 나이값.

나이값하고 삽시다. 허성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전국에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졌네요. 현재 서울 기온이 32.2도. 네, 초선은 지났는데 계속 뜨겁습니다. 일요일 날 주말에는 비가 또 예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막 천둥 치고 뭐 비 좀 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청이 오늘 제주 장기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했네요.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에 제주서부경찰서장, 또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이렇게 네 명이네요.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는 한편 지휘 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경찰의 기강회의 또 치안 현장의 무책임 문제를 비판했어요.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경찰개혁기구 설립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네요. 정부하고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80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방 등의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내년 예산 운영 방안 중에 눈에 띄는 게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물가가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냉면이요 12,700원까지 올랐네요. 유명한 냉면집은 평균 가격을 훨씬 웃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래역 같은 데는 한 그릇에 냉면 한 그릇에 18,000원, 서령은 17,000원입니다. 김밥 한 줄 가격도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뛰면서 3,900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 가운데 파리바게뜨, 삼립 같은 주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오늘부터 빵, 케이크, 디저트 127종 가격을 평균 5% 인상했어요. 라면도 올랐습니다. 팔도는 용기면 가격을 평균 5.5%, 음료는 평균 5.8% 인상했고요. 오뚜기는 진라면, 열라면 등의 컵라면을 평균 6.7%, 만두는 7.7% 올릴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 디스코 팡팡 뭐 이런 거 다들 아시죠? 이 디스코 팡팡을 타던 30대 남자가 놀이기구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서 다쳤는데 A씨는 머리와 목부 위에 통증을 호소해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디스코 팡팡. 아, 그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건데 그걸 타고 있다가 그냥 밖으로 튕겨져 나가기도 하는 거군요. 예지 아빠께서 노래 신청을 했어요. 190 빠블로 PD 안녕하십니까? 뭉게구름 가득하고 높아지는 파란 하늘은 가을인데 기온은 다시 여름이네요. 그래도 가을은 오고 있겠죠. 최강 라디오 허리케인 라디오 시동 걸고 출격합니다. 인천인데요. 소나기가 내려 습하고 덥습니다. 남이의 영원한 친구 요 노래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선물 시작할 겁니다. 돈가스 PD는 없지만 돈가스 퀴즈는 계속 파블로 PD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돈가스 퀴즈를 한국사 퀴즈를 낸다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어떤 한국사 퀴즈를 내려고 그러나? 예지 아빠 신청곡 듣고 옵니다. 남이가 부릅니다.

네, 돈가스 퀴즈 합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에다가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첫 번째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돈가스 퀴즈인데요. 이거 파블로 PD가 출제한 건데 예고한 대로 한국사 퀴즈라고 올려놨습니다. 퀴즈가 이거네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서 사람 되기를 바라며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서 여자가 된 동물이 뭐냐. 네. 1번 곰, 2번 호랑이. 네. 우리 고조선 건국신화 다 알죠? 네. 곰입니까? 호랑이입니까? 예. 모르면 그냥 정답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정답은 됐으니까. 자, 이제 24가지 나눔 선물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율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동배 모기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 샐러드,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후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의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코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나눔 선물 하나 적으시고, 자, 세 번째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어서 지금부터 샵 연고일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조선 건국 이야기에서 사람 되기를 바라며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 여자가 된 동물이 뭐냐가 퀴즈인데, 보기 1번 곰이냐 2번 호랑이냐. 네. 모르면 그냥 1번 쓰시면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개천절날 이거 퀴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갑자기 이거 왜 낸 거야? 예? 이 더위에. 뭘 따지니? 따질 수도 없냐? 예? 여름에 왜 곰, 이런 걸 퀴즈를 내, 그래. 예. 그리고 말이죠. 어제 파블로 PD가 당첨자를 전달하느라고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찐팬 또 사장님들께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분당 양곱창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아이고 TBS PD들 직원들 월급도 못 받는데 고생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당첨자를 매일 뽑아도 된다고 그랬대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양곱창 사장님. 분당에 가서 곱창 드시고 싶은 분들 특별히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장님 사진, 프롬프터에 사장님 사진이 올려놨어요?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네. 자. 자, 샵 연구 5일에 나눔 선물 문자 지금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의 노래입니다. 소금꽃.

나 소금꽃 진성의 노래 듣고 왔어요. 무슨 플라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꽃이 아니고 소금에 모시적삼 같은 아버지의 옷이 흠뻑 젖어 있다. 땀에 잔뜩 배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꽃으로 표현해서 노래를 잘 불러줬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나눔 선물. 퀴즈 정답은 당연히 1번이고 곰입니다. 7946번님, 예, 축하합니다. 정답 1번 곰이고요. 나눔 선물은 구리 수택동 양고기 세트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부부라 이번 주 올라가서 와이프 데리고 와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보내드릴게요. 새싹 문자로 8524번님 당첨됐습니다. 1번 곰이 정답입니다. 오란다 세트를 받고 싶어요. 남편하고 매일 듣고 있고요. 응원합니다. 아, 뭘 하시는데 매일 남편하고 같이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내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뭔 소릴까요? 띠리리리. 끊어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8524번님 다시 연결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네, 6201님께서, 화좀 내주세요. 배드민턴 치는데요. 스매싱 좀 못했다고 궁시렁대면서 그렇게 화를 내요. 능곡 클럽 성모 씨, 운동 그렇게 하지 마라. 넌 얼마나 잘 치는데? 열받습니다. 화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배드민턴 동호회 멤버 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넌 얼마나 잘 치냐고. 그러면 저 6201님, 이따가 3부에 대화남 하거든요. 최국 씨 나오니까 대신 화내주는 남자. 이따 그거 한번 3시에 화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방송 연결이 안 됐었던 8524번님, 네, 연결이 됐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연결이 밖에선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연결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하는 동안, 예,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씨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장은숙의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의 첫사랑.

0: 장한숙의 당신의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새싹문자 8524번님 연결을, 전화 연결을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네. 장은숙의 노래를 좀 듣고 왔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예, 처음에는 8524번님이 전화 연결할 것처럼 받았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대. 막상 온해야 되고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부담을 느끼셨는지. 8524번님, 아, 그러면 방송하고 나요. 저희 딴 거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이 인터뷰 이제 몇 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실종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일구 뒤로 어떤 멋진 사람이 서 있다 갔는데 그게 누구냐고 그러는데 기술감독이에요. 그분이 기술감독이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모니터 위치도 바로 잡지 또 전화하는데 또 빠블로 도와줘서 하지 정말 고군분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쑥스러우면은 그렇죠 하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 제가 오늘 끝나면요 6시부터 7시까지 여기 상암동에 예, 실용음악학원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보컬 레슨을 세 번째 받으러 가는데 피아노 레슨 받으러 갈 때는 쑥스럽지가 않은데 아유 이 레슨 보컬 레슨 선생님 앞에서 나보고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쑥스러운지 이거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예. 자 쑥스러움을 넘어야지 뭐든지 됩니다. 하루 이사부님 다음에 전화 연결할 때는 예, 과감하게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곰 맞추셨고 오란다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주시안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 9807번님이에요. 정답 1번 곰이고요. 저희 엄마 연세가 85인데요. 근데 신기하게 예전에 들지 않았던 음식을 드시고 싶어해요. 식성이 많이 바뀐 거지요. 그중에 하나가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엄마와 같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시간은 가을로 가고 있는데 기온은 여전히 뜨거운 여름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9807님 보면은 따님 같아요. 따님. 네. 아들이 저렇게 문자를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9807님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만 네, 좀 다시 문자로 좀 쏴주시고 그러면 9807님한테 엄마 모시고 갔다 오라고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에 가면 떡볶이의 맛집 서울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김만희 떡볶이집에서 3-4인 식사권을 보내드립니다. 가서 실컷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부드럽게 떡볶이 들게 하시고요. 여기 저 김만희 사장이 떡볶이에 이어서 식혜. 아 이거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식혜까지 해서 잘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85이신데 떡볶이를 든다는 거는 대단히 건강하다는 거겠죠. 네, 잘 다녀오십시오. 5740번님은 나눔 선물 받고 후기를 보내주셨어. 뭘 보냈느냐? 황갑 여행으로 친구들과 먹으려고 부탁드렸던 상품인데 출발 후에 나눔 선물이 도착해서 여행지에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혼자 있던 신랑이 포식했어요. 너무나 맛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공간에 한우국밥을 받으셨구나.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이미지를.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요. 나눔 선물 해주는 사장님들한테도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술술 풀리는 좋은 날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용인인데요. 하늘은 맑고 소나기가 내립니다. 네. 신랑분이 이제 혼자 다디셨나 봐. 네. 가서 원래 이 여행 같이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좋은 음식 드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새싹 문자로 6161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저는 가락시장 바다 나라를 부탁해요. 뉴질랜드에 10년지기 친구를 데리고 가서 가락동에 가서 회를 한번 먹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6161번님께 바다 나라 회라고 하셨어요. 서울 가락시장 바다 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뉴질랜드 10년지기 친구 한국에 나와 있나 보죠? 예.
1: 같이 가서 한번 잘 먹어보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친구분, 뉴질랜드 친구가 아니고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와 같이 가고 싶다 하는 분이니까 이분 한번 좀, 육하나 아버님, 통화자 한번 해봐요. 우리 기술감독님 전화 한번 해봐. 육하나님, 그리고 여기 저 서울 일반 전화 오면은 좀 받아주시고요. 한번 인터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주 인터뷰하기 힘듭니다. 예. 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생 14년 차 가수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경북 문경의 홍보대사.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 세제 너무 높아 님이 못 온다.

0: 노래 시원하게 잘합니다. 윤윤서의 문경세제 듣고 왔습니다. 6110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쑥스럽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컬, 이 노래 배우러 가는 거. 그랬더니 6110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 일구선생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마음 편히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서 하세요. 목청 되지 목소리 되지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등록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아니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려놓고 가서 열심히 쑥스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61번님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셨어. 6161님께서 바다 나라 아래 뉴질랜드 10년지기 친구 데리고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6161님이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어디세요?
1: 여기 구리 농산물에 있습니다.
0: 구리 농산물 센터?
1: 예, 예.
0: 아, 그러면, 아, 구리 가락시장이 아니고?
1: 예, 예.
0: 예,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뉴질랜드 10년지기 친구를 데리고 가락시장을 한번 가고 싶다는 거죠?
1: 아니죠.
0: 아니에요?
1: 예. 그런데 끝번호가 똑같은가 봐요.
0: 예?
1: 전화번호 끝번호가 똑같은가 봐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보낸 건 다른 걸로 보냈는데.
0: 그래요?
1: 예예. 예.
0: 번호는 6161는 맞으신데.
1: 예예. 예. 제 번호는 맞아요. 끝번호는. 그런데 중간이 뭐 틀린가 봐요.
0: 뉴질랜드 10년지기 친구하고 해를 같이 아니, 먹고 싶다.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 맞는데 뉴질랜드가 아니고 저기 저 가락시장 거 얘기했는데. 그게 전화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0: 글쎄. 그 문자가
1: 제가,
0: 막.
1: 예, 문자가 제가 잘못 보냈는가 봐요, 그러면. 아.
0: 누가요?
1: 아, 제가 그러면.
0: 아, 뉴질랜드라고 잘못 들어갔다?
1: 예, 예, 예. 예
0: 그냥 가락시장에 친구 데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1: 예, 예, 회를 먹고 싶었고, 예.
0: 아, 됐어요, 그러면.
1: 아, 이렇게 하면.
0: 예.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면 어때요? 오타가 날 수도 있고.
1: 아, 어쨌든 고맙습니다, 형님. 제가 그래요. 저는 61년생이고요.
0: 61년?
1: 예, 예.
0: 저보다 뭐, 한 살 어리시네.
1: 아, 예. 그리고 저는 이 면허 딴 지가 10년이 됐는데.
0: 네.
1: 여친이.
0: 예.
1: 10년 동안은, 10년 전에 이 방송을 들으라고 그래갖고.
0: 예.
1: 아, 그래서 지금부터 고정으로 계속 듣고 있었어요.
0: 저희가 보낸다. 10년은 예. 아직 안 됐고, 올 10월 되면 만 9년인데.
1: 예, 만 9년이죠. 저 그 전부터 듣고 있어. 이 방송 한 것만은 딱, 저 교통방송 아예 하나만 들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아니, 찐팬이시구나. 예. 예. 그러면 구리 농산물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1: 아, 이쪽에 저 화물 좀 하고 있어요.
0: 아, 화물. 그 예, 외곽순환도로 예. 타고 이제 그 강동대교 넘고 그러면 이제 예, 예, 예. 구리 농산물센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산 방향으로 그렇죠. 가다 보면
1: 예예 예, 맞아요 오른쪽에 예. 있는 거예요.
0: 거기 보면은 정말 화물 트럭들 많죠.
1: 많죠. 예. 큰 차 작은 차도 많고 다 있죠 뭐.
0: 그 차들을 어떻게 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시는 거예요?
1: 아니에요.
0: 그러면요?
1: 조그맣게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냥.
0: 아
1: 예.
0: 구리 농산물센터에 크고 작은 트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 작은 트럭을 운행을 하신다.
1: 예, 그렇죠.
0: 몇 톤짜리예요?
1: 아, 저는 저 1톤이에요.
0: 1톤. 네.
1: 예.
0: 1톤에 그러면 트럭을 가지고 어디를 주로 돌아다니세요?
1: 전국 다 가요?
0: 전국에 다.
1: 예, 예, 예.
0: 그러면 화물은 보통 뭐를 실으세요?
1: 뭐 과일도 싣고 채소도 싣고 뭐 일반 또 저 골재도 싣고 그래요.
0: 아, 1톤 탑차 같은 거는 아니고.
1: 예, 예, 예.
0: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일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혹은 또 사무실에 계시면서 허리케인 라디오 예. TBS를 매일 듣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구나.
1: 그렇죠.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1: 아이고.
0: 오늘은 일이 오늘은 일이 없으셔? 어떻게 사무실에 계세요?
1: 아, 금방 들어왔어요.
0: 아, 일 갔다가?
1: 들어왔어요. 예, 예, 일 갔다 들어왔어요.
0: 어디 갔다 오셨어요?
1: 아, 강남 터미널에 지금 갔다 왔어요. 모불건님 갔다
0: 터미널에, 네.
1: 예, 예.
0: 그래요. 거기 갔다 오시면 얼마쯤 보세요?

0: 4만 5천 원이니까 뭐, 그냥 저는 그냥 다 수수료 없이 저는 그냥 다 먹어요, 제가.
1: 아, 수수료를 직접 거래를 하시나 보죠, 소비자하고? 어떻게
0: 그래서.
1: 그렇게 저 발이 넓으셔? 예?
0: 아니에요. 그냥 오래돼갖고 여기서 한 지가 한 18년, 20년 되니까,
1: 아,
0: 그렇게 됐어요.
1: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0: 예,
1: 분들하고
0: 그렇죠.
1: 화물 운송을 하게 되니까. 아, 그러면 보통 그 화물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그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너무 뛰어간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래갖고 너무 그래갖고 그걸 손을 떼버리고
1: 네.
0: 개인으로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냥.
1: 아, 그러시구나.
0: 네, 너무 많이 뛰어요, 지금. 아유,
1: 몇 프로를
0: 어쩌면 뭐,
1: 뛰어요? 보통?
0: 지방 갈 때는 보면은 뭐한 30, 40% 뛰는 것도 있어요.
1: 30, 40%?
0: 예, 그 정도 뛰는 것도
1: 그러니까
0: 많아요.
1: 내가 이 정도 큰그 물건을 가져왔으니 나한테 30, 40%는 내고 가라. 뭐 이런 거네.
0: 아니, 의무적으로 거기서 돈에서 지네들이 뛰죠, 자동으로.
1: 야, 근데
0: 수수료로.
1: 40%면 너무
0: 알고 보면 다 그렇게
1: 심하다.
0: 뛰어요.
1: 아니, 40% 뛰고,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인데, 40% 뛰면은 6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0: 그렇죠.
1: 건데,
0: 10만 원짜리는 그렇게 안 뛰고,
1: 예.
0: 보통 한 18만 원, 뭐, 15만 원 이런 것들은 기본 뭐, 3, 4만 원은 기본을 뛰어요.
1: 아,
0: 근데
1: 그러시구나.
0: 그걸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알게 되는 방식이 또 있죠.
1: 네.
0: 아, 픽업해갖고 도착지 가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지 없는데, 우리는 황당하죠. 뭐, 그거 한번 물어야 되는데.
1: 예, 그렇지,
0: 그런 게
1: 그렇지.
0: 많아요.
1: 예, 참 그럴 때는 참 힘이 좀 빠지시겠어요. 도착지
0: 그렇죠.
1: 가가지고 저기한테 사무실 얼마 줬냐 그러면 다 아니까.
0: 예, 네, 저도 이거, 결국 방송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 참, 진짜. 너무 너무 심한 게 아니까는
1: 그러니까,
0: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나는 수수료를 안 뛰고 내가 개인이 하니까 좀
1: 그러니까,
0: 그게 부담이 되는데
1: 예.
0: 너무 뛰는 게 너무 심해갖고 그래서
1: 예.
0: 지금 키카키카들이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요.
1: 예. 그 수수료 많이 떼는 그 서비스 업체한테 한 말씀 한번 하세요. 화물 하시는
0: 아
1: 분들 대표여가지고.
0: 진짜 너무해요. 예? 좀저 서로 상구상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만 먹게 살겠다고, 그냥 일하는 사람 쉽게 있어서 그냥 열심히 개미같이 일해야 되고, 너무 심해요. 그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는
1: 그
0: 방식 중에.
1: 수수료 받고 연락해주는 회사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0: 전국에 다 있죠. 뭐, 어디, 뭐, 동네마다 다 있다시피 하죠. 뭐.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구리 농산물 센터 그 안에도 그런
0: 아,
1: 서비스
0: 이 안에도 몇 군데 되고, 요 벗어나도 있고, 뭐, 요 부리만 해도 뭐, 몇 군데인지 몰라, 몇십 군데인지 몰라요.
1: 그러니까 이제 화물 운송하고 싶어하는 화주들이 그쪽에 먼저 연락을 하니까 복덕방에다 그죠? 그렇게 해서
0: 그렇죠.
1: 연락을 한다는 거고 아니에요.
0: 예. 부인 광고 보고 가서 일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러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청취자님하고 전화 인터뷰도 했는데 뭐
0: 아유,
1: 노래
0: 그러니까.
1: 좋아하시는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뭐 있어요?
0: 있긴 있죠.
1: 뭐 틀어드릴까요?
0: 고맙소를 듣고
1: 조항조의
0: 싶습니다.
1: 고맙소.
0: 예, 우리 저 10년지기
1: 앞에 한번
0: 여친과.
1: 불러보세요. 고맙소.
0: 고맙소.
1: 그다음
0: 고맙소. 아니, 다, 나 하라 이것도 안 되네요.
1: 저도 사실은 고맙수밖에 몰라. 야, 이 노래 좋죠.
0: 아, 이 나이
1: 아이 좋았네.
0: 먹도록. 그렇게
1: 예.
0: 하는 거죠.
1: 그저 애인 10년 사귄 애인 있다고 그랬잖아요.
0: 예.
1: 이 노래 이따가 들려주세요. 조항조의
0: 아, 예.
1: 고맙소.
0: 예,
1: 자,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오후에 일은 아직 안 나왔고요.
0: 예.
1: 예,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요.
0: 예,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수고하십시오.
1: 네.
0: 네,
1: 구리시
0: 감사합니다.
1: 농산물센터 찐팬 청취자와 인터뷰해 봤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우리 농산물센터 창시자께서 신청했던 조항조의 고맙소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8102번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곰입니다. 저는 분당 곱창 식사권 받고 싶어요. 62살 주부인데요. 처음으로 문자를 시도해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이 되네요. 남편하고 갱년기라 둘이 자주 삐집니다. 동갑이거든요. 이 가을 곱창을 먹으면서 첫사랑 회복을 해볼까 합니다. 크크. 낭만적이시네. 8102번님한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 빠블로 PD가 분당 양곱창 사장님하고 예, 나눔 선물 이 보내드리는 것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자주 좀 신청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양곱창 사장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저 사진 제가 나중에 봤는데 양곱창 사장님이 거의 뭐 애리조나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쓰고 아주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예. 잘 다녀오세요 8102번님 남편분하고 그리고 정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야 샵 0951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PD들한테 물어봐서 알았는데 우리 휴대폰 문자창 있잖아요. 거기 맨 위에 주소창 쓰는데 거기다가 우물정자 우리가 샵이라고 읽기도 하죠. 그거 이미지 샵하고 09 아랍이 숫자로 샵0951 쓰고 밑에다 이제 사연 보내는 뭐 글자 보내는 입력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쓰고 싶은 얘기 뭐 정답이 뭐고 뭐 받고 싶고 누구하고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하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샵 0951이 어디다 쓰는 거냐. 맨 위에 주소창에다가 우물정 0951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8102번님이 예수

6번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정답 1번 곰입니다. 저는 남양주시 한우 모듬 세트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 아픈 저 대신에 손녀를 봐주느라 더운 여름에 고생하는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고 싶습니다. 7626번님한테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한우고기는 아니고 돼지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입니다.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모님 모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8월 25일, 예. 화요일 3부에 대신 환해해주는 남자 최국 씨가 나와서 네가 인간이야 소리치는 날입니다. 자, 최국 씨 입으로 한번 저 대신 화낼 수 있게 여러분들 미리미리 문자 샵 0951,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화나는 일 미리미리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끝곡인데요. 나미애가 부릅니다. 엄마가 보고 싶단다. 네,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아픈 이야기죠. 잘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0: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이른 아침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니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에 열대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는 길, 해미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 빗길인 가운데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은 청주 휴게소와 안성 부근,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각각 정체되고요.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는 관악터널에서 봉천터널 부근까지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0.1mm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김건모가 부릅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리메이크 곡이죠. 원곡 가수는 전영 씨고요.

김건모 씨가 부른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 노래 좋아요. 네. 자, 이제 오늘 화요일입니다. 대화 남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각종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돈 때 어떤 사연, 예. 내 돈 갚아! 예. 문자 좀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최국 씨가 화를 내드릴 거예요. 밖에 최국 씨 와서 아까 3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노 대행업을 하고 있는 최국 씨. 잠시에 뵙겠습니다. 2196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셨네요. 사연과 함께. 저는 두 달째 백수입니다. 어제 새벽까지 술 먹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반쪽님한테 홍꾼역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전화, 문자를 받질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미자씨, 오빠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제발 미자씨, 화 풀고 컴백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2196님, 네, 이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술 마셨다고 이렇게까지 아, 반쪽님이 그러시나 보지. 아, 딴 거 한 건 없어요? 네. 자, 노래 듣고 옵니다. 윤복희 여러분 듣고 대화남 하겠습니다.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국의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씨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0: 지난주에 골프 치다가 이쪽 왼쪽 가슴에 담이 걸렸다고 그러더니 났어요 이제?
1: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골프를 친 게 아니라 네. 골프 연습을 하다가.
0: 아 골프 네. 연습.
1: 골프는 안 칩니다 별로. 아, 그 사, 네.
0: 유튜브 사무실 위에.
1: 6개월에 한 번 쳐요.
0: 네. 아 이게 저기 잔디밭에는 네네네. 6개월에 한 번 가는 거고.
1: 아니, 6개월은 좀 그렇고 되게 가끔 가요. 가끔.
0: 아, 가끔? 네.
1: 어. 누가 뭐 형님들이 좀 이렇게 저기
0: 너 나와라 이러면은
1: 뭐 내준다고 하고
0: 아. 아니 그래서 연습하다 다친 거는 괜찮아졌어?
1: 아, 아직도 아파요. 아, 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0: 그거 네. 오래 가.
1: 네. 아,
0: 저도 옛날에 한 네. 30년 전에 골프 맨 처음에 할 때 네. 연습장 가서 뒷땅 내다가 여기 계속 이게 충격을 받으면 그게
1: 그러니까
0: 야, 이게 갈비뼈 이런데 금이 가거든. 네.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1: 네, 찍어봤는데 금 간 건 아니고 네. 뭐 근육 쪽이 뭐 근육이 뭐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데
0: 아니야.
1: 네. 네. 아무튼 오래 가네요. 네. 네.
0: 오늘도 힘은 들겠지만 열심히 화를 좀 내주시고
1: 네. 좀 전에 네. 그 노래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 길어가지고
0: 윤복희 여러분 네.
1: 되게 길더라고. 네. 오늘 좀 이따가 신청곡 하겠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강산
0: 그거 몇 분짜리야?
1: 한 8분 할걸요.
0: 아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우리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네. 긴 거 틀어 긴 거
0: 긴 거 틀어.
1: 네. 저기
0: 저거 틀어. 그럼 또 하나 저기
1: 뭐
0: 그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의
1: 아,
0: 보헤미안 랩소디 네,
1: 보헤미안
0: 있잖아.
1: 랩소디.
0: 그거 네.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거 안 틀어준대. 워낙 길어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엔딩곡은 저 애국가 4절까지 틀어주세요.
0: 아름다운 강산.
1: 어, 아름다운 강산.
0: 4절까지 신중이야.
1: 그러니까.
0: 네, 그런 네. 거.
1: 좋습니다. 네.
0: 쓰리다운드 소리 그만하고요. 자 문자 소개해달랍니다. 아 문자를 처음 보내보신 아까 62살 주부님 계셨잖아요. 분당의 양곱창 당첨되신 분. 8102번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나, 뭔 이런 일이 있어요. 방송에 나왔네요. 제가 하하하 평생 처음입니다. 당첨된 거예요. 네. 생일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내 안에 틀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방송 관계자님들 더우신데 힘내시고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 예.
0: 내 안에 틀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겠다 이게 뭔 얘기냐
1: 네.
0: 오늘 처음으로 이게 샵 연구오일로
1: 네.
0: 문자를 보낸 거야.
1: 크, 네? 그동안 이 내 안에 틀에 좀 갇혀 계셨구나.
0: 아, 나는 이 문자조차도 못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셨습니다.
1: 네. 아, 그러니까.
0: 문자를 보낸 거에 플러스 당첨까지 되신
1: 이제부터 거지. 시작입니다. 예. 뭐 아직 창창하신데 뭐.
0: 내 안에 틀을 깨고 앞으로 네. 세상과 소통하겠다.
1: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우리 화나는 사연 있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문자.
0: 그래요.
1: 대신 화를 네. 내드릴 테니까.
0: 자 여러분들이 네.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이나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6201번님의 사연인데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아 요거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거네.
1: 뭔데?
0: 네. 네, 최국 씨 오면은 저 다시 네. 화낼 수 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1: 네네네.
0: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화 좀 내줘요, 최국 씨. 배드민턴 치는데요. 예? 스매싱 못했다고 궁시렁대면서 화를 내요. 누구냐고요? 능곡클럽의 성모 씨예요. 성모 씨, 운동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너는 얼마나 잘 치는데?
1: 그치.
0: 열받습니다. 화 좀 내주세요.
1: 아, 너 얼마나 잘 치는데, 네가?
0: 그렇지.
1: 너는 뭐, 네가 뭐 선수야? 네가 뭐 유승민이야? 너는 뭐 김용대야? 그렇게 잘 쳐? 어? 야, 얼마나 잘 치길래?
0: 여보세요. 유승민은 탁구야 이 사람아. 뭐 막 갖다 대냐?
1: 그냥 해요. 뭐 스매싱 뭐 비슷한 거지 뭐 아무튼 야, 네. 당신 선수야? 어? 그럼 가 당신 선수끼리 가는데 쳐 가서 쳐. 왜 여기 와서 왜 이거 동호회 아니야 동호회 이거? 어? 가서 취미 삼아 하는데 왜 뭐라고 그래? 왜 네가 뭔데? 뭐 겁나 못 치면서 지도 진짜. 어? 운동 그렇게 하지 마.

0: 그렇게 살지 마!
1: 운동은 하모니야, 그래.
0: 네가 인간이야? 뭐라고?
1: 운동은 하모니.
2: 그게 뭐야?
1: 좋아.
0: 운동은 하모니야!
1: 그렇지. 왜? 왜? 형이 시티졌어. 이 사람아. 아, 고맙습니다. 표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2: 표현이 되게 주옥 같다, 진짜.
1: 뭐? 뭐 같다고?
2: 주옥 같다고.
1: 주옥?
2: 예, 주옥 같다고요.
1: 발음 똑바로 해라. 운동을 하모니야.
2: 아, 진짜. 아유.
1: 야, 아마 복식으로 쳤나 봐. 복식.
2: 운동은 하모니래. 아, 진짜. 운동은 좋아야 좋아.
1: 그렇지.
2: 서로 오른쪽에서 해지 말이야. 어? 너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누군 봐, 스매싱 못하고 싶어서 못해?
1: 인간성 다 보여.
2: 잘하고 싶어!
1: 인간성 다 보여, 그래.
2: 인간성 다 보여, 인간아! 어, 그리고 김용대 아니고 이용대랍니다. 넘어가. 어? 그냥 대충 맞으면 되죠, 뭐.
1: 용대만 네. 맞으면 돼, 네. 용대.
2: 니가 용대야? 아, 그냥.
1: 아유, 요번에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어제 네. 하루 종일 뉴스 나갔잖아.
2: 아, 그래요?
1: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야. 발목 부상을 딛고.
2: 아, 진짜로.
1: 세계 적수가 없어.
2: 아직 부상 발목 부상이 아직 안 났나 보네. 아, 옛날부터 계속
1: 발목 부상 투혼으로 예. 네. 대단하더라고. 저 일본의 그 여자 선수 있어. 야마구치든가?
2: 야마구치?
1: 야, 꼼짝을 못 하더만.
2: 아, 대단하다 진짜.
1: 스매싱으로 때리기도 하고 48초간 네. 그 랠리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2: 와 진짜?
1: 야 일본 여자 그 야마구치인지 요미구치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완전히 그 선수도 그냥 여기 가서 넘어지고 저기 가서 넘어지고 하는데 불꽃 투혼을 했는데
2: 대단하다 진짜.
1: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세영 선수
2: 안세영 씨 안세영 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능 안 씨인가 그러지 않을까?
1: 어 그게 중요합니까? 뭐 예비고사
2: 그게
1: 수능에
2: 아니라요.
1: 나와?
2: 저기 모르겠어요. 네. 손흥안 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안 씨가 집념이 그렇게 강해요. 네. 집념, 고집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안강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집에 있는 여자가 안 씨예요.
1: 아, 진짜 잘하는구나.
2: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1: 어. 아, 그래서 네. 네. 사는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2: 많이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진짜.
1: 저 배드민턴 잘 쳐?
2: 저요?
1: 어.
2: 아, 쳐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학교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치고 했는데.
1: 근데 화면상으로 보면 안세영 선수하고 내가 둘이 하면은 말이야.
2: 네.
1: 안세영 선수가 이게 날리면 나 받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렵겠지, 그래? 사실.
2: 네? 아니, 한번 부탁 좀 해보세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고.
1: 근데 어. 옛날에 제가 그 MBC 시절에 그 스포츠 취재 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2: 네네네.
1: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서 제가 가서 그 태릉에 있을 때야. 지금 진천누리사 갔는데.
2: 아, 예, 선수촌. 예.
1: 선수촌에 가가지고 이해리사 감독이야.
2: 아, 이해리사가 아, 진짜 오래간만이다.
1: 이해리사
2: 탁구잖아요, 탁구.
1: 그러니까. 예. 그 이제 그분하고 그 화면용으로 한번 예. 쳐보자고.
2: 오, 예.
1: 대충 남겼지. 그랬더니 이분이 자, 이번에 오른쪽 갑니다. 예. 벌써 지나갔어. 아, 와, 다르더라고.
2: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아, 선수인데.
1: 아, 예?
2: 평생을 그.
1: 그니까.
2: 그분은 업인데, 그게.
1: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2: 아, 왜요? 얘기 좀 더 해요. 이제.
1: 왜?
2: 좋네.
1: 말하기 싫지, 뭐.
2: 좋네, 이렇게.
1: 힘들게.
2: 계속 시간 질질 끄니까 너무 좋은데, 예.
1: 뭐. 노래 하나 틀어.
2: 아, 뭘 아, 노래. 틀어. 아니, 노래는 됐고. 예. 저기. 하시죠, 그러면.
1: 예. 그래? 예, 알았어. 자, 이번에는 5756번님의 사연입니다. 꽃집이에요. 이 더위에 3년 전에 사가신 3,000원짜리 화초가 물을 안 줘서 죽었대요. 야 바꿔줘. 이거하고 똑같네. 개그 콘서트. 3년 전에 사간 3,000원짜리 화초가 물을 안 줘서 죽었대요. 제 잘못은 없는데 저한테 돈 돌려달래요.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자, 이거 옛날 개그 콘서트 그거 있잖아. 그거 큰 그 개 인형 끌고 와가지고 바꿔줘 이러는 거.
2: 아 그래? 어?
1: 아, 똑같네.
2: 아 맞아. 네.
1: 야
2: 대박이다 진짜.
1: 3,000원짜리 화초.
2: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왜 우리 사장님한테 그래? 사장님한테 본인이 물 안 줘놓고서 3년 전에 사온 걸 지가 물 안 줘가지고 준 걸 왜 돈을 물어달래? 왜? 네가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너한테 이거 때문에 이게 꽃집도 못해 먹어가지고 그냥 어 이거 몇 푼 남다고 3년 전 야 너도 진짜 대진하다 정말 어 이런 잔인한 인간 나한테 진짜 야 추석 때라도 물주겠다 나 추석 때라도 설날 때라도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을 안 줘 그러면서 물어달라고 그래 이런 인간 같지 않냐 아유 진짜 이런 야치 같은 인간 꺼져버려 하, 힘들어 자 이제 노래 들읍시다 이제 아, 힘이 없네.

0: 힘이 없습니다.
1: 야, 골프 연습하다가 왼쪽 갈비에 지금 담이 걸렸는데도 담 투혼으로 그냥 하네. 야, 정말 대단하네.
0: 모르겠습니다. 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뭐 시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 코너가 너무 좋은 게 나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잖아요. 어디 가서 지금 열받는 일 여기서 그냥 소리 지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 코너가 그래서 좋아요.
1: 구기가
0: 저는 좋아요. 저는.
1: 구기가 생각을 바꿨네. 전에만 해도 출연료 안 준다고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요새 그런 게 없어. 얼마나 멋있어.
0: 아, 그게 그거 있잖아요. 남녀가 헤어졌을 때 예를 들어 실연을 당했을 때 4단계 정도 있대요. 처음에는 분노. 2단계는 뭐 체념. 3단계는 뭐 슬픔. 뭐 이런 게 있대. 제가 그 체념 단계예요. 체념 단계. 출연료 뭐 이제 체념이지 뭐.
1: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상실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야. 부정, 분노, 타협.
0: 아, 진짜?
1: 뭐 절망, 수용, 이런 거 5단계. 와, 형 진짜. 4단계가 아니고 5단계.
0: 선배님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이거. 이렇게 막걸리 드실 때는 진짜, 와, 이분이.
1: 시끄러워.
0: 초등학교 나왔나 봐. 이럴 정도인데.
1: 나 요새 막걸리 안 먹어.
0: 안 드세요?
1: 아, 나 술 안 먹어.
0: 어, 아, 되게 진짜. 너무 술, 박식하신 것 같아요.
1: 나 술 끊은 지 지금 4일 됐어.
0: 정말요? 왜요?
1: 뱃살 많이 줄지 않았냐.
0: 어, 많이 들어갔는데.
1: 나 이제 좀. 당뇨이기 때문에 당뇨인이 돼가지고 앞으로 내 갱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 나보고 술 막걸리 먹자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어?
0: 그럼 이제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1: 안 먹어, 안 먹어.
0: 그럼 이제 뭐 하고 사실 거예요 이제? 아니 담배도 안 끊으시고 담배 끊고, 술도 끊으시고 이제 뭐
1: 술 끊고
0: 그냥 평생 이거 방송만 하고 사셔야 되겠네.
1: 아, 평생 어떻게 해? 이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그런 걸로 돌려야지.
0: 제가 봤을 땐 선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TBS의 이 힘든 시절을 지금 열심히 버텨주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1: 버티면 뭐야? 돈을 줘야지.
0: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또 이제 잘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야 방송국이.
1: 그런 날이 올까?
0: 아니 만약에 정상하게 된다면 이 선배님은 이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가?
0: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70 넘었다고 나 자를 거야?
1: 뭔 내가 70이야 아니, 이 사람아.
0: 아니, 나중에.
1: 66밖에 안 됐어. 왜 이래?
0: 그렇게 되셨을 때.
1: 네가 인간이야? 왜 선배 나이를 그렇게 올려?
0: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1: 알았어. 아이 고마워. 구기밖에 없다.
0: 만약에 저희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1: 빠블로 말 안 들으면 얘기하라고?
0: 예.
1: 쟤도 내년이면 환갑이야.
0: 아니면 말 안 들으면 얘기해.
1: 쟤도 은퇴야, 쟤.
0: 확 유튜브에 올려버릴 테니까. 제일도 잘랐다고.
1: 야, 노래 하나 틀어. 긴 걸로.
0: 왜?
1: 하나만 더.
0: 오늘따라 유독 더 하기 싫어하시네.
1: 아, 나 힘들어. 하나만 더 하고 노래 듣겠대. 예. 쟤도 고집 있네. 쟤 김가인데, 예. 김경래인데, 수능 안 간가, 쟤도?
0: 아니.
1: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니다.
0: 네.
1: 5740번님, 처인 휴게소인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대신 화 좀 내주세요. 어제 8시 30분쯤 퇴근해서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횡단보도 불은 빨간색이고, 제가 우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 한 분이 횡단보도에서 어두운 데 내려와서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약간 횡단보도 불이 빨간색이면
0: 그럴 뻔했네. 예.
1: 네, 그거 건너면 안 되잖아.
0: 예.
1: 얼마나 놀랐는지 급정거하고 창문 열고요. 예. 아저씨! 예. 아저씨! 이렇게 외치셨겠지?
0: 예, 그렇겠죠.
1: 아저씨! 부르는데도 한 손에는 술병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차들이 양방면에서 다 놀래서 쓰고 술 드신 게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0: 진짜 대박이다.
1: 제발 술 먹고 그러지들 맙시죠.
0: 야, 정말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 아주 지세상이네 아주. 완전 지세상이야.
1: 빨간 신호등이에요.
0: 아이씨, 죽고 싶어. 병풍뒤에서 향냄새 갖고 싶어. 한번 제대로 맞고 싶어 아주 그냥. 큰일 나요. 어쩌다 그 신호등 이렇게 건너 큰일 난다고. 혼자 죽는 거 아니야?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 야 진짜. 그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술 끊어 옆에 지금 여기 우리 선배 술 끊었대잖아.
1: 아, 며칠만
0: 술 끊어.
1: 아, 며칠만 끊었다고 이 사람아.
0: 무당강 건너려고 아주 그냥.
1: 아니 죽일 때까지 술을 어떻게 안 먹어. 먹긴 먹어야지.
0: 당분간 끊어 그럼.
1: 당분간 끊으라고.
0: 아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1: 왜요? 자, 최욱 씨가 대신 화내주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스트레스 풀러 왔습니다.
0: 어떻게 또 술병을 들고 다녀. 아우 정말 진짜 그거는
1: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
0: 진짜 그 가족분들이 본다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그게.
1: 아이 좋아, 이거 잘하네. 자, 노래 이제
0: 착착 참아오 술 좀. 자,
1: 노래 듣겠대. 가만 있어봐.

0: 청취자 신청곡으로 이거 긴 거냐?
1: 뭔데요?
0: 잔나비가 부른 노래라는데
1: 네.
0: 노래가 긴 게 아니라 제목이 긴 노래래. 저 가로 안에 든 게 저기 노래 제목이라 하는 거야?
1: 이게 뭘 제목이야? 가사지.
0: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1: 잔나비 뭐하는 새끼야!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옆에 선배님 지금 어? 뭐가 퍼가지고 지금 말로 들게 줄여! 줄여! 줄여!
2: 아, 노래 줄여! 제목 기네 정말.
1: 사랑하긴 해. 상스 짤래 이러고 줄여.
2: 예, 자 그러면 잔나비의 긴 제목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노래 되게 좋아요 이거.
2: 예.

0: 네, 잔나비의 노래 제목을 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네. 노래 제목을 다시 한번 소개하라고? 네가 읽어봐. 응? 네가 읽어봐.
1: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는 무한시계! 길어! 줄여! 으로 끌고 있어 말이야. 어?
0: 자, 이제 3740번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홈쇼핑에서 고등어 자반을 샀걸랑요. 근데 냄새가 너무 나서 교환을 요청했어요. 근데요, 냄새 나는 거는 주관적인 생각이라 그러면서 교환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혼자 당신 생각이다 이런 얘기야.
1: 아, 주관적이다?
0: 네. 네. 두 개를 꺼내서 구워먹다가 상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버려버리고 남은 것도 모두 버렸습니다.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거 너무 불쾌합니다.
1: 네.
0: 저는 두시면 허리케인

0: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는 배송기사인데요. 두 분의 입담과 혼내주는 코너를 들으면 크크크 웃고 일을 아유, 하고 있습니다.
1: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네. 예, 항상 화이팅 하시고. 어? 아니, 난 살다, 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2: 당연하지, 먹는 건데. 네.
1: 아니, 난 살다, 무슨 냄새가 주관적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니가 먹어, 그럼!
2: 그렇지.
1: 니가 대처먹어, 니가! 니가 먹어봐! 어? 야,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데, 뭔 주관이야, 주관은! 맨날 시험 볼 때 주관식은 다 틀렸으면서! 니가 인간이야!
2: 아유, 잘하네.
1: 이건 니가 인간이야, 고등어지! 이런 썩은 고등어 같은 인간이야, 아주 그냥, 어? 니가 낮춰먹어!
2: 아, 야. 화라산. 야, 최국이 잘한다.
1: 어, 노래 들어요, 노래. 아, 힘들어. 아.
2: 머리 띵해졌어?
1: 예, 긴 거 들어요, 좀 이따가.
2: 예. 오, 저혈 따온 거 아니야? 괜찮아?
1: 아니, 지금 단 거 먹고 있잖아요, 지금.
2: 아, 먹고 있네, 괜찮네. 자.
1: 이거 진짜 너무하네, 진짜.
2: 문자 이거. 하나 더 하고 노래 듣자 했는데.
1: 아니, 그리고 홈쇼핑 이거 안내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사장도 아니고. 근데 왜 안 바꿔주냐?
2: 그러니까. 아, 그러고 저게 문제가 아니야. 어? 지금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 그래. 어제 그 뉴스 봤어?
1: 뭐 어떤 뉴스?
2: 너 집에 텔레비전 있어 없어?
1: 아, 뉴스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봤냐?
2: 아니, 그 집에 텔레비전 있어 없어?
1: 있어요. 예.
2: 그럼 그 뉴스 봤을 거 아니야? 중국에서.
1: 예.
2: 중국에서.
1: 아, 예, 예, 예. 봤어.
2: 무슨 포름 알데히드.
1: 예, 배추를. 배추 신선하게 하려고.
2: 그거 한번 해.
1: 포름 알데히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2: 그렇지. 포름 알데히드가 청산가리라며.
1: 발암물질이래요.
2: 발암물질.
1: 발암물질.
2: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맞아?
1: 청산가리.
2: 포름 알데히드, 청산가리.
1: 설마 청산가리겠어?
2: 청산가리래잖아. 포름 알데히드 써있잖아, 영어로.
1: 그럼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 우리나라에 수입된지 여부는 아직 저 조사 안 되니까.
1: 거기 그래? 기사에는 그 중국, 그 뭐 중국이 어느 지방으로 간다고 하긴 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예. 그리 갔으면 좋은데, 예. 우리나라에는 안 왔어요.
1: 우리나라 오기만 해, 보내기만 해봐, 주냐?
2: 어?
1: 아니, 무슨 맥주에 오줌을 노출한다. 왜 그런 거 있죠?
2: 니가 인간이야.
1: 니가 인간이야?
2: 아,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중국말로 해야지.
1: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중국말 어떻게 해야 되지?
2: 나도 몰라. 대충 해봐, 그냥. 개그맨.
1: 니가 인공. 아, 나 이런 걸 못해. 아, 진짜. 아, 죄송해요.
2: 아이고, 자.
1: 아, 그리고, 네. 괜히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면 또 살짝 정치적으로 또 비화가 될 수
2: 있어요. 아,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7242번님께서 길게 문자를 줬네.
1: 길어!
2: 190, 최국 씨, 더운 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저녁 무렵인데 술 취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탈 때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줘서 15분 정도 운행하고 도착해서 보니까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더라고요.
1: 어, 진짜?
2: 손님을 흔들어가지고 간신히 깨우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우리 집 아니야? 이러면서 근처 아파트 동을 몇 바퀴를 돌면서 물어봤더니 결국엔 처음 왔던 곳이 맞더라고요.
1: 아, 맞아.
2: 내릴 때도 너무 많이 취해하셔서 간신히 부축해서 내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차비가 없다면서 배째라고 주차장에 들어넣어갖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차비도 못 받았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최국 씨, 술 취해갖고 택시비 안 주고 바닥에 누워 주무신 이 승객 혼 좀 내주세요. 네. 그러면서 신청곡은 전람회의 취중진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자, 일단 취중진담은 조금 이따 하고 네. 네. 그 승객한테 한마디.
1: 술 좀 작작 처먹어요. 작작 드셔. 그러다 못하면 큰일 날라고 말이야. 어? 그렇게 모는도 못 가는 정도로 그렇게 먹을 거면은 집에서 먹든가 뭐 하는 거야. 기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어? 그 뭐지?
2: 뭐?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에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2: 아, 좋아 좋아.
1: 어?
2: 야,
1: 음주는 하모니야. 아, 조화롭게 쳐오라고.
2: 뭐가 하모니야. 아, 음주가
1: 응용. 응? 기사님 저 돈도 없어? 차비도 없어? 아주 그냥 차비는 남겨놓고 먹어야지 술.
2: 저 승객은 완전히 저 최국 씨 덕분에 출세했네.
1: 양주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는데 양주 처먹고 돈이 없으면 어떡해.
2: 양주 먹었는지 뭐 먹었는지 티가 아니야.
1: 아, 라인 그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냥.
2: 아, 라인 맞추는 거야? 어.
1: 꺼져버려!
2: 아이고.
1: 그거 짚고 갑시다. 아까 뭐? 그 포름 알데히드가 청산가리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
2: 뭐래?
1: 채팅창 뭐 이런 데서.
2: 뭐래, 근데?
1: 뭐 청산가리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2: 청산가리는 아니, 포름 알데히드. 예. 아니 내가 저 밖에 바블러한테 물어봤잖아. 포름 알데히드 청산가리 맞지?
1: 포름 알데히드
2: 제가 끄떡거렸어.
1: 구공사님 포름 알데히드는 청산가리가 아니고

0: 사이나. 아이고, 문자를 읽는데 넘겨버리면 어떡해요?
1: 아, 사이나. 사이나 저거 아니야? 꽁 잡을 때 쓰는 거. 한겨울에. 네. 사이나 논다 그러잖아. 네,
0: 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지금 읽은 거예요. 사이나. 야, 아, 진짜 오랜만이다. 사이나.
1: 예, 예. 예. 사이나구나.
0: 저도 그 경험이 있어요. 뭐. 겨울에 시골에서.
1: 꽁 잡을 때? 네,
0: 그 벽시에다가 사이나.
1: 벽시 내지는 콩 같은데. 네,
0: 거기다 사이나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놓으면 예. 꽁이 먹고 가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예. 예.
1: 근데 걔네들이 바로 죽질 않아.
0: 아, 그래요?
1: 먹고서는 한참 저기 가서 그냥 떨어지잖아.
0: 꽁고기 드셔보셨어요?
1: 아, 꽁고기 맛있지.
0: 그렇게 맛있다는데.
1: 달짝지근하지.
0: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1: 제주도 가면 꽁고기 많이 팔잖아요.
0: 아, 진짜.
1: 제주도 안 가봤구나.
0: 아니, 가보긴 했는데 못 먹어봤죠. 한번 먹어봐야겠다.
1: 왜 네.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
0: 아니, 지금. 먹을 생각을 네. 미처 못했어요.
1: 나중에 네. 형 같이 가면 내 하나 사줄게.
0: 알겠습니다. 꽁고기?
1: 네, 꽁고기. 예.
0: 그거 뭐, 암컷, 수컷 중에 뭐, 어떤 게 더 맛있어요?
1: 그런 건 모르겠고. 예.
0: 닭은, 아, 족발은.
1: 그 족발은 여기서도 팔고.
0: 그, 뭐지?
1: 뭐.
0: 암컷 족발이 더 맛있다며요.
1: 꽁?
0: 아니, 족발.
1: 돼지?
0: 예, 족발.
1: 아, 그런 이론이 또 있어? 너 화내기 싫으니까.
0: 암퇴지, 암퇴지.
1: 화내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 그만하고.
0: 어이, 눈치챘어요?
1: 자, 2311님께서 자, 짧게 문자를 와이프하고 같이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와이프는 시끄럽다고 난리고요. 와이프 혼 좀 내주세요.
0: 와이프, 저 차 내리라고 그래요. 내려줘! 와이프님, 사모님, 그냥 들어와!
1: 저거 해, 저거.
0: 남편이 재밌대잖아요!
1: 저거 해. 어?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태워서 집에.
0: 아까 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화성 보낸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보낸다고 그래.
0: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내버릴까봐. 우리 사모님.
1: 네, 좋습니다. 네.
0: 사모님 이거 계속 듣다 보면 그거 저 인이 베겨가지고 네. 적응 돼요. 네.
1: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7242님의 신청곡 아까 전람회 취중 진담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 최국 씨가 뭐 암꽁이냐 뭐 이런 게 어떤 꽁의 맛이냐 그랬더니 폭풍의 더덕님 아이디로 네. 암꽁이 맛이 있습니다 그러셨는데 암꽁이 맛이대. 네.
1: 아, 그래요? 네. 암꽁?
0: 네. 자, 이번에는 8879번님께서 아주 서러운 문자 보내주셨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억울한 사연이라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당진에서 갈치 조림집 하는 사람들인데요. 2년 전부터 갈치 조림을 1인분에 10,000원. 국내산 갈치 한 마리씩 조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국내산 갈치 한 마리씩 한다 이거요.
1: 싸네.
0: 2년 전부터. 네, 네. 근데요,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2인분 배달 주문을 해서 배달해 드렸더니 1시간 후에 아니 2인분의 양이 왜 이렇게 적냐고 따지더라고요. 10,000원에 한 마리고 세 토막 내서 드리면 여섯 토막 2인분이거든요. 네. 아, 진심으로 이 손님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만 원이 아니고.
1: 아이고.
0: 최국 씨, 맞아. 호통 좀 쳐주세요.
2: 아, 진짜. 10,000원에 2년 전에 만 원이면 그거 진짜 감지덕지지. 그걸 또, 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뭐 어떡하는 얘기야, 지금. 야, 1인분에 세 토막이면 2인분에 뭐야? 3 더하기 3 뭐야? 너 수학 못해? 산수 못해? 여섯 토막 맞잖아! 뭐 자태야, 뭐야! 뭐가! 뭐 이렇게 많이 좀, 뭐, 많이 먹으려고, 진짜, 어?
0: 왜 하다 말어?
2: 어, 할 말이 없어가지고.
0: 갈치는 한 번.
2: 네가 인간이야?
0: 갈치는 한 번이라고 그래. 세토막
2: 하모니. 갈치는 하모니야?
0: 하모니를
2: 조화롭게 먹고.
0: 그렇지. 세토막 짝짝 나가는데.
2: 세토막, 여섯 토막.
0: 그러면 네 토막을 줘야 돼, 그래.
2: 뭐, 얼마를 더 달라는 거야?
0: 아니, 갈치 세토막이지.
2: 세토막인데, 네 토막 달라는 거야, 지금? 돈 더 내놔, 그러면? 어?
0: 아니, 한 마리 갖고 세토막 치나, 다섯 토막 치나, 똑같은 한 마리인데.
2: 야, 그렇게 소개하면 네가 그냥 가게 차려가지고 네가 해가서 네가 먹어!
0: 네가 음식점 해봤어, 그래.
2: 어쩌라고! 어?
0: 네가 음식점 해본 적 있어, 그래.
2: 네가 식당 뭐 해본 적 있어? 음식 해본 적 있냐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0: 그렇지.
2: 어? 예. 이 갈치조림, 이거 국내산을 한 마리에 만 원에 파셨다. 이 피눈물을 먹고 파셨는데, 진짜, 그거를 쪽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 사장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진짜.
0: 야,
2: 아, 진짜.
0: 최국 씨, 오늘
2: 아니 이래서, 이런 사람 잘해주면 안 돼, 이래서. 아, 이래서. 아, 정말.
0: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화내는 연기. 아, 이거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야.
2: 아니, 무슨 뭐, 아까는 뭐, 냄새도 주관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양도 주관적으로, 아유,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아주 그냥.
0: 이거, 이 대화남은 저, 뭐야. 아카데미상 그런 거 후보 안 되냐? 에미상 그런 거?
1: 에미상이요? 어버이날 주는 거야?
0: 말고. 얘 왜 이래. 네. 아, 미국에서 주는 상 있잖아. 아니면 우리나라 뭐 대조.

0: 규정상 그런 거 안 되나? 예?
1: 잘리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0: 자. 자, 이번에는 1034번님. 택시 기사님이요. 손님이 있는데도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더라고. 아저씨,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요 택시 탔던 손님인가 봐.
2: 미쳤네.
0: 너무 황당해서 보냅니다.
2: 미쳤어.
0: 이런 사람 헌 좀 내줘요.
2: 야, 당신 미쳤어. 미쳤어. 이 아저씨가
0: 네가 이순재 씨야.
2: 야, 이순재 선생님이고 뭐. 야, 아니 지금 운전 중에 지금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택시 기사라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위험천만해 죽겠는데 거기서 뭐 야동을 쳐봐. 야, 야동을 봐. 야동. 네가 인간이야?
0: 에이, 좋아 좋아. 에이, 잘했어.
2: 집에서 봐. 아니 집에서도 보면 안 되나? 왜 야동을 봐? 왜 야동을 거기서?
0: 아, 보는 건 자유지. 근데 이 택시 기사 하신 분이 보면 안 되는 거지.
2: 아, 어떻게 손님 앞에서. 야,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진짜. 기사님 신고해. 경찰 신고해요, 이거. 이거 범죄야, 이거 범죄야, 이거.
0: 큰일 납니다.
2: 큰일 나.
0: 네. 이거 저 살인미수, 미필적 고의야, 미필적 고의한 살인미수.
2: 아니 이거는 지금 기사님이 이게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거
0: 맞아.
2: 네, 이거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0: 적성 검사 새로 해야 돼.
2: 네, 아니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손님 앞에서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는데 야동을 볼 수, 야 미쳤구나 이거.
0: 자, 이번에는 86000님. 2024년 1월 7일 날 대신 화내줬던 거를 AS 부탁합니다. AS 해달래. 뭔가 고칠 게 있나 봐. 당시에 춘천사는 재겸이에게 서초동에서 18년 전인 2006년 생활비로 빌려줬던 돈 500만 원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고쳐서 방송을 부탁해 주세요. 네. 재겸아, 춘천사는 재겸이 아는 분들, 재겸이가 20년 전에 빌려간 500만 원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 500만이라도 갚아. 아무리 채권 소멸 시효가 있어도 그렇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생활도 하고 자식도 키웠고 했으면 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그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임마. 연락처가 바뀐 것도 아니야. 갚아. 빨리 갚아. 춘천사는 재겸이 아는 분들 방송 들으시면 재겸이한테 야, 너 방송 나오더라 얘기 좀 해주세요.
2: 재겸아.
0: 오늘의 주인공이 재겸이에요.
2: 춘천사는 재겸아. 재겸아, 동갑어 재겸아, 동갑과 재겸아, 우리 재겸 춘천사는 재겸아, 다 춘천 사시는도 바로 저기 재겸이라는 이름한테 다 물어보세요. 혹시 너 옛날에 친구한테 생활비 빌린 적 있니? 500만 원 다 물어봐가지고 찾아내면 바로 동갑어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겸아, 동갑어 이자 필요 없어. 원금 갚어 그걸로 너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고 다 생활다 다 했자 재겸아. 동갑과 나도 힘들어. 재겸아 춘천사는 재겸이 동갑아. 8600님 혹시 저 받으시면 저 2만 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 저기
0: 500만 원 중에서
2: 예. 네, 이렇게 해 드렸는데.
0: 야. 좀 더 달라.
2: 동갑어.
0: 한 20만 원 달라 그래. 20만 원.
2: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미스 김이 부릅니다. 옆구리.

0: 노래 재밌네요. 옆구리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규 씨, 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노래 트는 타임이 조금 저기 하네.
0: 뭐가?
1: 그죠. 노래 듣고 또 이제 인사드리고 또 이제.
0: 끝곡 들어야지.
1: 뭐, 끝곡 네. 들으니까. 네. 너무.
0: 그래서 뭐, PD가 진행을 잘못하는 건가요?
1: 아, 아니,
0: 제가?
1: 아니, 너무 좋다고요. 아, 너무 좋다고요. 네. 이거 좀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노래 한 6곡에 네. 화 한 2번 내는 걸로 하시죠.
0: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재룡 가수가 부릅니다. 굴러온다 복덩이 온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0: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더울 때는 야외활동 삼가기,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기,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정체 구간이 늘었는데요. 서울시내 창경궁로, 해화동 로터리에서 성균관대 입구 방면으로 가는데 4차로가 차단돼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1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아윤입니다.
0: 8월도 얼마 안 남은 8월 4주차입니다.
1: 네.
0: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1: 그렇죠.
0: 올여름 되게 날씨도 기복이 컸고, 뭔가.
1: 긴 여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0: 네네. 2026년의 여름은 어떤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으세요?
1: 일단 저는 이 스마트 라디오 하면서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오랜만에 직장인으로 계속

0: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원고 작업을 얼마나 잘 병행할 수 있을까가 그 당시에 가장 저한테 궁금했던 점이자 좀 제가 해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때마침 제가 회사 적응하는 시기와 책 작업이 완전히 맞물린 시점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가 그래도 웬만큼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를 깨달아서 좀 다행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아낌없이 나를 다쓴 계절로 저는 기억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여름엔 또
0: 네.
1: 생일이 있으셔가지고
0: 아, 네.
1: 최근에
0: 좀 대만도
1: 대만도 네.
0: 다녀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쌓이니까 놀기도 엄청나게 놀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정말 여름에 하루도 낭비하지 않은 것 같은.
1: 정말
0: 네.
1: 퇴근 후에 바로 집에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전 그때 친구들이 그냥 에어비앤비를 해라, 집에. 그냥 같이 살아라, 누구랑 차라리 돈이라도 받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위안님의 여름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1: 저는 올여름엔 진짜 좀 유독 시원한 저녁이
0: 6, 7월이
1: 많았어가지고,
0: 좀 되게 좋았죠.
1: 네네. 저녁에 산책도 하고, 또 야장에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왜 이렇게 시원해?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0: 저,
1: 나눴던
0: 맞아요, 맞아요.
1: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계절이 주는 삶의 만족도가 인간에게 되게 크구나.
0: 그니까요.
1: 그리고 이런 여름 저녁을 유럽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구나.
0: 굉장히 오랜 세월
1: 좀
0: 동안.
1: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0: 이해가 됩니다. 그럼 8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번 주, 8월 마지막 주에도 남량 호러 키워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더위를 물리치기에는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인데요. 그런 마지막을 장식할 책으로는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로 골라보았습니다. 그 5년 만에 신작이라 작가님을 기다렸던 분들은 발빠르게 읽어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되게 기대했던 만큼 엄청 몰입도가 높았던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제로 흘러가는 이야기라 굉장히 많은 것을 읽고 좀 읽었던 책입니다. 사실 이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그 장르로서는 저희가 선정한 남량 호러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 등장인물들이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엄청난 욕망과 추진력, 그리고 그 피틀린 사랑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을 약간 미스터리 추리 형식으로 풀어낸 터라 그 공포 이야기를 읽을 때의 서늘함과 좀 심장이 조이는 듯한 느낌을 비슷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 박상영 작가님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나 자신과 가장 먼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밝힌 만큼 아직 독서 예정이신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일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작가님 소개도 좀 이어서 해볼 텐데요.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에서 단편소설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된 이래 굉장히 많은 문학 작가상을 수상하시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죠. 또 올해가 데뷔 10년 차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기념하는 듯한 소설이 바로 이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인데 믿음에 대하여로부터는 4년 만의 신작이고 첫 번째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네요. 두 작품 다 저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앞서 말한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님이 그동안은 동세대의 사랑과 고민을 함께하면서 저희를 즐겁게 위로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국 현대 경제사에 좀 여러 사건을 경유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이죠. 그래서 앞으로 작가님의 10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좀 애독자로서 함께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주인공 하나가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 세일 백화점에 윤동주를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라 라는 유언을 듣고 윤동주를 찾아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미스터리 추리 소설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타오르는 집에서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살고 있는 하나가 엄마를 죽음으로 이끈 화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한국으로 건너와 세일그룹을 이끄는 윤동주 회장과 엄마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담겨 있고요. 2부, 요정의 세계는 엄마의 시점에서 과거 엄마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고, 왜 한국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는지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3부,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에서는 드디어 화재 사건의 범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설

0: 어떻게 읽으셨어요?
1: 그래서 완전 그 빈틈없이 만들어진 드라마 보는 기분이었고요. 그 1부 초반에 한 30페이지 정도에 그 등장하는 거의 모든 그 키워드들이 이 남은 페이지에 주요 키워드이자 등장인물이자 복선이에요. 소설 전체에 걸쳐서 엄청나게 떡밥이 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독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랄까? 마치 드라마 정주행하는 사람만이 뭔가 네. 느낄 수 있는 쾌감처럼.
0: 그게 또 추리소설에
1: 아, 그렇죠.
0: 재미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더 그랬나 보다. 제가 소설을 다 읽고 다시 초반 30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모든 게 다 뭔가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주요한 키워드들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사실 작가의 말을 읽기 전까지는 작가님은 어쩌다가 재벌가 인물들을 겸유한 이야기를 쓰고 싶으셨을까 되게 좀 의아해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정석대로 작가의 말을 나중에 읽는 독자거든요. 근데 작가의 말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덮으면 인터뷰라도 찾아봐야지 했는데 어쨌든 작가의 말을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좀 더 되었고 그 오랜만에 그 작가님의 컴백에 아주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갖고 오신 그 작가님의 변화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지는 소설이었어요. 사실 소설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꽉 막힌 해피엔딩이어서 전작 때처럼 여운을 남기기보다는 그 되게 큰 드라마 정주행을 마치고 난 듯한 개운한 성취감을 남기게 해준 그런 독서였습니다.
0: 저도 그 전반부 그러니까 하나가 엄마 유언 듣고 한국 가가지고 그 준호라는 친구이자 기자랑 같이 이제 윤동주 회장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까지 되게 몰입도 있게 읽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반에 윤동주 회장이 하나의 엄마한테 남긴 편지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그걸 읽으면서 아, 이 모든 게 다 복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저는 윤동주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한 일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사실 조금 맥이 빠지긴 했거든요. 이건 그냥 충분히 저의 개인의 관심사 문제이긴 한데 저는 재벌들의 그 권력 다툼이나 사생활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1: 네네.
0: 아, 그 재벌가의 복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1: 네.
0: 그래도 책을 다 읽고 나니 이 책에서 중요한 건 재벌의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윤동주랑 하나의 엄마인 사치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윤동주와 사치코의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이거를 그러니까 망한 사랑 이야기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체험이 가능한 책인데요. 좀 거한 비유일 수 있지만 해리포터가 해리와 친구들의 시점에서 보면 성장 스토리이고 뭐 복수극일 수도 있고 모험담으로 읽히지만 스네이프 교수의 시점에서 읽으면 완전히 다른
1: 미어지죠 마음이
0: 완전 망한 사랑이거든요.
1: 그렇게도 한번 보고 싶네요. 해리포터를
0: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 박상윤 작가님 작품에는 늘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번 소설에서의 사랑은 이전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좀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이 소설의 뭔가 주제의식이랄까? 그 한 사람에게는 구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이런 점에서 심은경 배우의 추천사가 이 사랑은 망해도 너무 망했다. 이게 되게 뒤늦게 이해가 되는 독서이기도 좀 했어요.
0: 이 책에는 정말 망한 사랑, 망한 관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1: 네.
0: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물들 각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잖아요. 이게 미스터리 소설이다 보니 줄거리를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스포니까 인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마츠노 하나 네, 일본 이름이고
1: 네.
0: 한국 이름으로는 송하나예요.
1: 네.
0: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정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엄마인 마츠노 사치코랑 같이 엄마의 고향이었던 요코하마로 건너가서 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엄마는 자이니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26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이제 다시 온 적이 없고 또 갑자기 헤어진 한국 친구들과도 연락 한번 할 수가 없었는데요.
1: 네.
0: 왜냐하면 엄마 사치코의 통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때 한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도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포기할 정도로
1: 그러니까요.
0: 한국과는 완전 연을 끊게 만들었거든요. 이유도 잘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냥 그때 화재 사건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온 게 너무 큰 충격인 것처럼.
1: 뭐.
0: 근데 그랬던 엄마가 죽기 전에

0: 최악의 대기업 총수인 윤동주를 찾아가라 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면서 하나는 큰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엄마와 윤동주는 무슨 관계인지. 왜냐면 윤동주는 너무 유명한 대기업 총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26년 전 한국에서 벌어졌던 화재와 현재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한이 방화 사건이 윤동주랑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1: 그쵸.
0: 근데 그렇다 한들 이 30대 여성이 대기업 회장을 어떻게 찾아갈
1: 어떻게,
0: 수 있겠어요?
1: 그니까.
0: 그럴 때 하나의 눈앞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준호입니다. 하나가 이제 시사 주간지 Q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1: 네.
0: 유튜브 채널인 시선 Q를 보다가 윤동주 회장을 인터뷰하고 있는 기자 맹준호를 발견을 하는데요. 준호는 15년 전에 하나가 다니던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그때 하나가 준호의 대학 생활을 돕는 멘토로서 이제 1년간 멘토와 멘티로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연락이 끊긴 채로 1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준호는 이 탐사 보도를 하는 시사 주간지의 기자가 되어서 세일그룹의 윤동주를 파헤치기 위한 인터뷰 영상을 찍었던 거죠.
1: 너무 또 마침 맞게.
0: 그걸 현재의 하나가 윤동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맹준호를 발견한 거예요.
1: 그니깐요.
0: 그래서 하나가, 아, 준호한테 메일을 보내야겠다. 또 기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연을 담은 메일을 보내게 되고, 준호가 바로 서울로 와라. 그렇게 이제 서울로 간 하나가 준호의 도움을 받으면서 윤동주와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1: 네.
0: 되게 흥미진진하네.
1: 너무, 너무 재미있는 캐릭터 설정이에요.
0: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1: 네.
0: 윤동주 세일그룹 회장인데요. 사실 윤동주에 대한 진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하나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 이제
1: 좋은데요.
0: 말씀드릴게요. 세일그룹의 초대 회장인 윤창국의 장녀이며 현재 세일그룹을 이끌고 있는 2대 회장입니다. 과감한 개혁으로 아버지가 만들었던 50개가 넘는 계열사의 절반을 정리하고 세일 백화점과 유통에 집중해서 세일그룹을 현재 시총 3위에 올려놓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철의 여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윤동주에게는 윤신주, 윤필주, 윤강주라는 각각 엄마가 다른 남동생이 3명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윤창국 다음으로 2대 회장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되게 피 튀기는 왕자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장남인 윤신주는 미국에서 사망을 한 상태고요. 윤필주는 병원에서 요양 중이고 막내인 윤강주와는 이제 의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왕자의 난에서 승리를 거두고 회장이 된 윤동주와 하나의 엄마인
1: 그러니까
0: 사치코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책의 이제 핵심입니다.
1: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너무나 그런 흥미가 담기는 가십 같은 이렇게
0: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 어른들이
0: 그런
1: 이렇게 이렇대 하고 알려주는
0: 맞아요.
1: 그런 정보들이라서 사실 책을 읽을 때 빨리 빨리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미아님은 요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관계들은 좀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0: 저는 이 인물 소개에서 등장하진 않았지만 황석형이라는 남자와의 관계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황석형은 윤동주 회장의 수족이라고 할수
1: 그쵸.
0: 있는 인물인데 표면적으로는 윤동주의 운전기사이지만 사실은 전 안기부 출신
1: 보통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여기서.
0: 요원이에요, 요원. 그래서 윤동주의 모든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황석형이 윤동주를 사랑한 게
1: 진짜?
0: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물론이고 그 사치코의 딸인 하나까지 좀 무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준 게
1: 너무
0: 아닐까?
1: 순하다, 그러면은.
0: 완전 순해져.
1: 그거 지금 약간 몰입했네.
0: 저는 이그 서부
1: 순해.
0: 남주에 빠지는 타입이라서 아니 심지어
1: 그렇구나.
0: 동주랑 사치코가 중간에 헤어지게 되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앞에서 바로 이거 내가 벌인 일로 하겠다. 자기는 어차피 가족도 없고 도망 다니기도 되게 쉬워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이건 너무 사랑이죠.

0: 생각해보니까 이 황석형이라는 캐릭터에 전사가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1: 없어요.
0: 이 방금 말씀하신 안기부 출신인 거 말고는.
1: 네.
0: 그러니까 이 황석형의 행동 동기가 설명이 안돼 있어서 그걸
1: 사랑.
0: 미안이면 사랑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아, 그러네. 다른 사람들은 다 동기가 이해가 돼. 다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
1: 욕망이 다
0: 욕망에.
1: 있어요.
0: 네.
1: 근데 황석형은 그저 윤동주의 무사만을 바랍니다.
0: 어허, 아이고,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그건 방금 넣으신 건데 너무 설득이 되네요, 저한테도.
1: 근데 그 이유가
0: 그러네, 왜
1: 아니면
0: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사람은?
1: 막 신문을
0: 사랑하니까?
1: 바꿔서 가면서까지
0: 응? 그러게.
1: 살아야 되냐고요.
0: 그러네요.
1: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 중에
0: 네.
1: 최애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0: 오,
1: 최애.
0: 네.
1: 이게 뭐 연예인 덕질 최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최애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하고 살인을 숨겨주기도 하고 다들 그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최애 대상이 뭐내 남동생이기도 하고 정말 첫사랑이기도
0: 최고로
1: 하고
0: 사랑하는
1: 네네네
0: 사람이니까.
1: 연예인 아니고 그래서 이 소설 속 인물들도 최애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다 그런 모든 기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0: 네. 맞는 것 같아요. 설득이 됐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 황석형 씨도 망한 사랑을 한 거죠.
0: 그렇죠.
1: 윤동주를 왜 사랑해가지고?
0: 그니까. 저는 그럼 이 삼각관계에서
1: 두 명?
0: 네, 윤동주와 사치코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쓴 마음과 그 선택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미아님은 오히려 황석형을 보고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1: 네.
0: 저는 이 소설 속의 메인 캐릭터인 윤동주와 사치코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한 번에 포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랑은 진짜 많은 것을 많이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되게 납작하게 만들기도
1: 맞아요.
0: 하잖아요. 이 동주와 사치코를 사랑하는 사이즈라고 하면 왠지 그들을 좀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이 동주는 사치코란 인물을 철저하게 아버지의 복수에 이용을 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아끼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소설에서도 이 관계를 성애적인 사랑으로 명확하게 확정짓지는 않듯이 어쨌든 동주는 사치코를 향한 연민이 확장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사치코와 함께하는 삶을 표면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치코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0: 왜냐면 동주가 자기 자신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사치코를 사랑하거든요. 사치코가 왜 자기와 함께해야 하는지 사치코의 입장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은 그냥 사치코가 나와 함께 있는다는 전제 하에 그냥 계획을 세워요.
1: 맞아요.
0: 사치코가 그러하길 원했어도 동주가 정말로 사치코를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선택하게 만들어도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1: 씁쓸한 관계.
0: 씁쓸한 관계입니다.
1: 사랑으로만 포장할 수는 없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그래서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이 지닌 결핍의 모양이나 욕망이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서 서로한테 끌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줬던 순간이 있기는 하는지, 그러니까 함께 하는 동안 어떤 성과를 이루었든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뭔가 주체인 당사자들을 사랑하거나 나의 사랑을 충족시키고 나의 행복을 지어주었다기보다 욕망한테 그냥 다 모든 거를 이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 점이 인상적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그린
1: 그러면
0: 거는.
1: 혜은은 이 사랑이 구원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지, 파멸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지.
0: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뭐 49대 50일 이런 느낌으로 구원에 가까웠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과정은 서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파멸하는 과정이 맞는데, 저는 그게 구원을 믿고 한 행위라고 생각은 들어요. 파멸시키려고 그 짓을 한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려고 하긴 한 거야.
1: 아, 얘를 구원해주려고.
0: 하려고 하긴 하고 있는데 과정이 파멸이었던 거지 목적 자체는 구원이 맞은 거예요. 얘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구원이라고 믿은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에서 구원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건 진짜 깔끔할 수 없는 일인 게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걔가 구원받아야만 한대. 근데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은 사실 얼마나 삶이 황폐한 상태겠어요.
1: 네.
0: 그렇게 막그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든 사회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희생시키려면 파멸을 좀 묻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깔끔하게 구원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할수 있는 게
1: 그
0: 아니라
1: 신데렐라 스토리 같진 안 된다는
0: 네, 좀
1: 거죠.
0: 더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뭔가 구원 이전에 발생한 그 선제적인 파멸

0: 화면에 잘못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경우에는 윤창국이 문제인 거고 네. 사츠코의 경우에는 그런 아버지와의 네, 이제 안 좋은 관계, 자인지 이런 거겠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반대를 했더라.
0: 좋아요. 위아님 파멸이군요. 위아님은 요사랑이.
1: 저는 동주가 네. 사치코를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아, 여기 너무 황석영 편이라 그래 지금.
1: 사치코를 사랑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가 사랑인가? 왜냐하면 오히려 동주는 사치코를 만나기 이전에 도쿄에서 만났던 남자 있잖아요.
0: 아, 네네. 정인수?
1: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당한 배반이 있잖아요. 네네. 그 배반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사치코를 이용했던 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윤동주도 처음에는 네. 사치코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건 맞아. 하지만 뭐 도중에는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저는
0: 동주는 사랑한 게 아니다. 사츠코를.
1: 네, 혜은님 말대로 그 과정에서 버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0: 아, 그거는 맞아요. 좀 얄미운 구석이 있죠, 네네. 윤동주 씨는.
1: 근데 반대로 동주 입장에서는 사츠코가 구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츠코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동주는 확실히 사츠코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왜냐면 동주는 복수에도 성공했고 사치코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대화가 있거든요. 사치코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네. 나누는 대화인데 네. 사치코가 떠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랑 함께한 지난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인생에 허락된 행복을 다 써버린 걸로 생각하겠다. 당신의 찬란한 미래 앞에서 나는 이제 걸림돌에 불과하다 라고 했더니 윤동주가 사치코 너는 가족을 버리기로 작정한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자 고향이었고 내 삶의 들보였어. 힘들 때면 기대실 수 있고 무슨 일을 벌여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 이 대사만 보면 뭐 서로 좋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구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지만 저는 이 대사가 오히려 서로가 같은 선상의 사랑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치코는 인생의 모든 걸 끌어와서 동주를 사랑하고 도왔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끌어와서 맞아. 너랑 살면서 썼다. 근데 동주에게 사치코는 그냥 가족, 넌 나의 고향, 내가 언제든 쉴 수 있는 집. 이런 거는 저는 인생을 건 사랑은 아닌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둘의 그 공평하지가 않아.
1: 밸런스가 그쵸? 안 맞아요.
0: 밸런스가 안 맞죠.
1: 인생을 안 걸었어요, 동주는. 근데 사치코는 사랑을 위해서 맞아. 자신의 모든 걸 내던졌고 그러고서 결국 파멸하지만 동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사랑의 결과가 사치코한텐 파멸, 동주한텐 구원이에요.
0: 속상해요. 저는 이 미아님의 요걸 보고 반박하려고 준비한 말이 있는데 설득이 됐어. 오히려 내가 반박하려고 준비한 게 미아님의 의견에 좀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파트가 돼버린 것 같은데 소설에서 64페이지에서 윤동주가 맹준호와 인터뷰를 나눌 때 자신이 거의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 이렇게 상해요.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지은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던 엄마가 윤동주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게 윤동주의 마음속에 굉장히 유일한 따뜻함으로 남아있거든요.
1: 내 거 중에 넌 가장 아름다운 거야.
0: 그걸 이제 엄마가 해준 거야. 윤동주한테.
1: 그거예요.
0: 그거를 근데 윤동주가 사치코한테 그 말해요.
1: 그 말 하잖아요.
0: 근데 나는 그게
1: 내 소유물 중에 가장 반짝이는 거. 사치코.
0: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윤동주는 내가 받았던 유일한 사랑을 사치코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치코한테 내가 품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을 했고 사츠코는 또 그 말에 이제 감동을 하는데 이 제가 준비했던 이 파트를 방금 미아님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본인한테만 굉장히 고향감이 있는 사랑이었구나.
1: 그냥 품어본 것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사츠코가 가장 반짝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품어본 모든 것들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사츠코는 가진 게 없는데 그 없는 것까지 다 버리거든요.
0: 맞아.
1: 갑자기 그러니까 사치코 엄마가 돼버렸네.
0: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설득이 됐어. 저는 그냥 윤동주의 철저히 윤동주 입장에서 지금 이 대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사랑이지 했는데 사랑이라 한데 전혀 게임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사랑이었고 사치코한테 심지어 그래서 그 사랑이 전해졌는지 또 이제 의문이다라는 점에서 좀 마음이 바뀐 것 같네요.
1: 근데 슬픈 거는 사치코의 그 일기장이 나오는데 네. 그걸 보면 사치코는 충분히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3자인 제가
0: 내가 연애하는 게 그래. 아니지만. 내가 옆에서 아무리 해봐서 친구가 행복하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1: 너 그렇게 살아라.
0: 아 그래 그래. 그럼 나한테 그래. 이제 얘기하지 마.
1: 나한테 상담하지 마.
0: 맞아. 그렇게 하기 이해가 쉽네요. 네. 둘은 그렇게 살았던 거 사랑했던 거.
1: 사치코 제 친구였으면 제가 진짜 뜯어 말려야 할 텐데 본인은
0: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동주 사실은
1: 결핍도 많은 애고 나 아니면 그거 아무도 못 채워도
0: 근데 그게 가장 안 되는 연애인데 그렇죠. 네. 나 아니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 이 사람 그 망한 사랑이 맞아요. 심은경 배우님이 정확히 추천사에 쓰신 게 맞네요. 그 사랑 얘기에 열을 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그럼 작품 속 인물들이 사랑 말고도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손에 넣기 위해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는데요. 근데 소설의 제목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지푸라기 왕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설의 외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재벌가의 이야기를 띄고 있어서 이 지푸라기 왕관이라는 것도 그래서 과연 얼마나 지푸라기였는지 아마 지푸라기 중에서 가장 질긴 지푸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 소설 속 캐릭터들의 욕망 좀 어떻게 보셨는지
1: 저는 이 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가 의미하는 인물이 누군지 생각하면서 계속 소설을 읽었는데 네. 이 세 명의 여성 모두인 것 같더라고요.
0: 세 명이라고 하면 이제 동주
1: 사치코,
0: 하나까지. 네네.
1: 일단 왕관을 세습되는 왕위의 상징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머리 위에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동주는 세일 그룹이라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스스로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또 동생들을 처리해 가면서 얻어낸 왕관인데 그게 사실은 지푸라기로 만든 실속 없는 왕관이라는 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보석인 줄 알고 막 기를 쓰면서 차지하지만 결국에는 지푸라기더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쩌라고
0: 재벌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1: 네, 재벌가 그렇게 피 튀기면서 얻은 왕관이 사실 보석이 아니고 아니요, 지푸라기였어요.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푸라기 왕관이 동주에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네, 독자로서 제가 생각한 거고 두 번째 인물 사치코는 미인대회 1등 출신이잖아요.
0: 세일 백화점에서 주최한.
1: 네. 그래서 그 1등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바로 동주였어요. 네. 사치코는 자이니치로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차별당하는 10대를 보내다가 조실 부모하고 홀로 단신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그녀에게는 그 사랑 같은 왕관을 씌워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환경도 아니었을 텐데요. 그때 왕관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동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인대의 왕관을 쓰고 동주가 시키는 일을 해왔지만 결국 그 왕관은 지푸라기로 만든 왕관이었고 때문에 불과 함께 이제 타들어 간 거죠.
0: 그러네요.
1: 근데 그 일기장에서 사치코가 지푸라기 왕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쩌면 나는 여전히 오래전 불길 속에 던져버렸다고 믿었던 그 지푸라기 왕관의 잔해를 머리 위에 얹어놓은 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 타버려서 모양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 흔적만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어서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그러니까 사치코에게는 지푸라기 일 뿐이더라도 어쨌든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있었고 네네. 그 왕관을 썼을 때 나쁘지 않았던 거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은 것도
1: 네네네.
0: 맞고.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가
0: 어쨌든 불에 타도 계속 세습이 되네요. 이 재벌의 왕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1: 이게 하나인데요. 네. 하나에게 왕관을 씌워준 사람이 동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동주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치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하나한테 그 왕관을 씌워주고 싶어서 사치코가 죽기 전에 윤동주를 찾아가라. 모든 걸 되돌려라.
0: 되돌리라는 거는 내 딸한테 왕관을 씌워주라 이런 말이었을까?
1: 왕관을 써라. 와. 너의 왕관을 너가 다시 되찾아라.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0: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또 사치코란 인물의 강인함과 또 남다른 도끼 같은 게 또 느껴져요.
1: 네. 그리고 사실 그 왕관을 이제 써야 할 사람은 하나이긴 하잖아요. 또 그쵸. 어떤 비밀을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하나가 쓴 지푸라기 왕관을 이 하나랑 맹준호는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간절하고 애달픈,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이고 엮여서 만들어진 왕관이라고 생각하자.
0: 네네.
1: 그러니까 뭐 쉽게 타들어가는 그런 허술한 왕관.

0: 왕관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1: 네.
0: 만들어진 왕관이라고 생각을 하자.
1: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을 또 하기도 하고,
0: 네네. 그래서 각자의 그 지푸라기를 해석하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닐까, 세습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 좋은데요.
0: 어떻게든 제가 이해하고
1: 네. 아,
0: 싶어서.
1: 근데 하나에게 그 왕관이 씌워지는 경로가 동주가 아니라 사츠코라는 게, 근데 맞긴 하죠. 그 유언으로 시작된 거니까. 근데 그 유언에 담긴 의미를 지금 미아님이 해석해서 덧붙여 주신 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그 누구에게나 지금 나한테 이것만 이루면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행복할 거야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그 욕망과 성공의 허상으로 캐릭터들이 굴러간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게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저희한테도 다 조금씩은 있죠. 뭔가 소설이고 현실이고 막상 내 손에 넣고 나면 생각보다 금세 그 성공이나 행복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기대했던 만큼의 뭔가 성취나 성과를 주지 않는 경우도 이제 허다한 것이 이제 인생의 진실인데, 그래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공감이 되었거나 좀 안쓰러웠거나 하는 어떤 욕망, 무엇이 있었는지.
0: 저는 사실 여기서 동주의 욕망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가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이 소설 전체가 동주의 욕망으로
1: 아,
0: 굴러가는데,
1: 그렇죠.
0: 근데 그녀의 욕망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그게 저를 그렇게 크게 설득시키진 못했는데요. 동주는 아버지가 세운 그 세일이라는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싶어 했거든요.
1: 그렇죠.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어떤 차별과 그런
0: 네네.
1: 받지 못한 사랑이 그녀의 욕망을 만들었죠.
0: 네네. 그리고 엄마의 문제도
1: 그렇죠.
0: 있고.
1: 맞아요.
0: 근데 이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파멸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1: 네네.
0: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의 환심을 사고 또 동생들을 막 밀어내고 세일의 지분을 자기 쪽으로 끌어와서 결국에는 이대 회장이 본인이 되는 건데요.
1: 네.
0: 근데 그 과정에서 파멸한 건 본인이 아니라 동생들이거든요.
1: 근데 그
0: 동생들도 어쨌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건가?
1: 그런 것 같은데요.
0: 남자고
1: 얘네들이
0: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물론 뭐 본인도 그 과정에서 행복하진 않았겠죠?
1: 그쵸.
0: 사츠코랑도 헤어져야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일 제국이 무너졌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세일이라는 제국을 통째로 무너뜨렸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아빠가 하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장남을 밀어내고 본인이 회장이 된 것이 정말로 세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맞는가? 아빠의 이름을 지운 게 맞는가? 이게 아빠에 대한 복수인가?
1: 이런 식의 복수가 그리고 진짜 그녀가 말한 복수기가 복수의
0: 네네네.
1: 결말인가?
0: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를 죽게 만들고 뭐 아이까지 잃게 만들고 그거의 복수가 이거라면,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직자를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막 다른 복수하려고 다른 기업을
1: 네,
0: 망하게
1: 맞아요.
0: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파업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치코를 이용한 거라면 이게 너무나 재벌의 문법인 거예요.
1: 그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이 욕망을
0: 네네네.
1: 이해 못하는
0: 저는
1: 거?
0: 처음에 동주가 세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싶다길래, 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나? 이제 아빠가 잃은 모든 부를 나눠 갔나?
1: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속 뒤집어 놓는 일일 테니까.
0: 네네. 아니면 뭐, 사치코랑 도망이라도 가나?
1: 아, 근데 하나도 포기 못하지. 윤창국의 딸로서 존재하지, 사실
0: 네.
1: 윤동주는.
0: 근데 이거는 제가 서민이라서 가능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나?
1: 그러니까 그럼 도망가나?
0: 나의
1: 도피나?
0: 바람, 나의 욕망이었던
1: 나의
0: 거지.
1: 정체성을 버리나?
0: 윤동주가 제발 사회에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아빠한테 복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너무 사회주의자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재벌의 욕망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혜은님은요?
1: 네.
0: 혜은님은 이 안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욕망이 있어요?
1: 이해할 수 있었던 욕망은, 저로서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엄마의 죽음을 밝히려고 진실 속으로 뛰어든 하나? 그러니까 유언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남겼잖아요. 외동딸한테. 그거 어떻게 무시하고 살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일단 안쓰러워할 만한 욕망을 가진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타인의 욕망을 내가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설은 그 뭐랄까 작가가 마치 300

0: 360도 회전하는 그 콘서트 무대처럼 모두가 처한 입장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래서 각자가 품은 욕망 자체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진짜 얽혀서 보면 뭔가 텍스트적으로는 설득이 돼요. 그 욕망을 해소하거나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그래서 이게 뭐랄까. 우리가 방금 미아님이랑 나눴던 얘기처럼 욕망을 해석할 게 너무 뻔했어. 그래서 이 360도 무대 위에 그 사람들 다 세워놓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냐면 중반, 중후반부에 그 윤동주의 가족의 서사를 굉장히 잘 보여주잖아요. 필주 입장, 안광자 입장. 이 가족을, 윤씨 집안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후일담 같은 욕망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윤동주의 결핍으로만 진행되다가 이야기가 후반부에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래도 작가님이 한 노력, 이들의 욕망의 이유를 만들어준 페이지가 몇개좀 있었다는 것은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람들, 여기 캐릭터들이 그렇게 욕망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도 너무 많은 실패와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안고서 살아갑니다.
1: 너무 많이
0: 너무
1: 잃어버리죠.
0: 많이 잃어버린. 우리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나의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다가 실패를 떠안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은 뭔가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재벌가 분들에 비해서. 재벌가 분들은 뭔가 욕망하다가 그것이 남은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게더 익숙하다면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뭐 하려고 했다가 좀안 돼서 실패하고 했던 그 이후의 풍경에서 뭘 얻었는지를 생각하는 게더 익숙한 메커니즘인 것 같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좀 얘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1: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재벌들이 뭔가 욕망하고 그걸 바랄 때 많이 잃게 되는 이유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0: 해쳐서
1: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기도
0: 그렇긴
1: 잃게
0: 하지.
1: 되는 것 같거든요.
0: 다 그냥 거둬지는 건 없으니까.
1: 네, 근데
0: 맞아.
1: 솔직히 우리가 뭔가 욕망할 때
0: 맞아.
1: 다른 사람을 막
0: 그럴 일
1: 그렇게
0: 뭐가
1: 그럴 일
0: 있겠습니까?
1: 별로
0: 자기 자신만
1: 없잖아요.
0: 가장 해치다가. 네.
1: 맞아요. 그래서 혜은은 오히려 그런 게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뭔가 포기나 실패가 정확히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가 분들은 내가 뭔가를 욕망했다가 그걸 얻지 못한 것에서 뭘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그건 내가
1: 그렇죠.
0: 실패한 거, 나의 완전 망한 작품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뭘 욕망을 저도 하면서 살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아, 이게 나를 망치게만 했어라는 것보다 여기서 그럼 얻을 게 뭐가 있지? 여기서 뭘 나한테 남은 게 뭐가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살면서 정확하게 포기했다고 느낀 거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시댁 때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던 음악을 결과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것, 이게 첫 번째인데, 그걸 포기하고 얻은 것을 헤아려 보면은, 일단 음악을 포기하고 얻은 게 지금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음악을 포기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이제 문예창 작가에 진학을 하고, 결국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 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절을 좀 반추해 보면 그 문예창 작가를 졸업한 혜은이 저를 만든 게 아니라 음악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혜은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가 다시는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떠나보내는 짓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당장 그 눈앞에 새롭게 닥친 그 글쓰기라는 미션을 너무 잘 수행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너무 성실하게 보내는 게 그때 제 상처를 좀 위로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 피어났고 그게 너무 소중해서 아 이걸로 이젠 무엇이 되지 못해도 좋으니까 나를 다시 좀 온전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든 이 쓰기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자는 마음으로만 20대를 보내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서 생각해 보면 저는 한번 뭔가를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 욕망하는 법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뭘 욕망했다가 좀안 되면 또 내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좋아하는 것만이라도 잘 해보자. 이번 두 번째로 좋아하게 된이 일을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라도 좀 회복을 해보자가 그 당시에 저를 좀 구원했던 포기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0: 네.
1: 반대로
0: 네.
1: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만 이루면 진짜 다 해결될 거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믿었던 순간도 있어요. 그게 뭐 가수 준비를 했었으니까 가수일 수도 있고.
0: 그게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0: 아니, 저희가 그 유구하게 공통적으로 겪는 어떤 가스라이팅이 있어. 대학 가면 달라질 거야.
1: 맞아.
0: 너희
1: 남자친구도
0: 생기면
1: 생기고
0: 연애하고
1: 살도
0: 살도 빠지고 그냥
1: 빠지고.
0: 만병통치약인 게 대학이었잖아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유혹적인 말은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이미 입시를 포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뭐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아, 그래 역시 저건 다 허상이었구나. 뭐 이런 시시한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좀 목표했던 거를 잃어본 경험이라면 소설 출간이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뤄진 방식. 방식이 제가 꿈꿔왔던 거랑 좀 달라서 얼떨떨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설가를 꿈꿨을 때만 해도 그 문학상을 받아서 등단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창구 같은 시절이었는데, 제가 소설을 내게 된 경로는 어떤 출판 편집자님이랑 스터디 같은 걸 하다가 그 계기로 등단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서까지 써두고도 당연히 기쁜데 좀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제가 이제 전통적인 시대 끝물에 그 글을 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것도 내가 이룬 거라고 할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좀더 정확한 인정을 받아야만 됐던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되게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좀 다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뭐 나한테 당연히 운이 있었던 것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당연히 소설을 쓸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도 저한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신이 들 만큼의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최근에 제가 그 타블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팟캐스트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침 그가 소원이나 꿈에 대해서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꿈의 학교, 꿈의 직장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그러면은 내가 꿈의 학교를 못 갔을 때그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꿈의 직장을 못 갔을 때더 이상 나한테 꿈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꿈에 뭐 땡땡을 지어보는 것보다 그냥 그런 것과 무관한 꿈을 꿀수 있는 게 되게 최고라는 말을 이 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꿈을 꾸다 보면 꿈이 이뤄지는 경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길을 안내해 줄 거니까 꿈이 되게 하나의 방법으로만 있게끔 꾸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는 게좀 되게 좋았 어떤 기억을 남아있는데, 이 소설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여기 소설 속의 인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꿈을 꾸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어떤 정확한 목적, 꿈을 목적으로만 대하니까. 네네.
1: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에
0: 네.
1: 사실 이것만 이루면
0: 네.
1: 내 삶이 달라지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해왔거든요.
0: 네. 정확히
1: 진짜로.
0: 달라지기만을 기다리면서.
1: 네네. 진짜 대학 가면 인생이 달라지겠지? 아니, 독일 가면 독일 남자랑 결혼해서 독일인이 되겠지? 뭐
0: 그럴
1: 이런
0: 수 있죠.
1: 상상하잖아요. 책
0: 완전하죠.
1: 내면 완전 베스트셀러 작가
0: 그렇죠,
1: 돼서
0: 그렇죠.
1: 막.
0: 그거 뭐 저는
1: 지금이랑
0: 아니겠습니까?
1: 다른 삶
0: 네.
1: 살겠지? 책방 열면은 뭐
0: 뭐,
1: 달라지겠지?
0: 네.
1: 그러니까 김칫국을 사실 마시는 게
0: 맞아, 미안님은 이게 진짜
1: 예, 저의 원동력인데요.
0: 네.
1: 그렇다고 인생이 이 모든 걸다 이뤄했지만
0: 그게
1: 인생이
0: 다
1: 크게
0: 했어, 또.
1: 달라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항상 다음 기대가 생길 만큼씩만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독일을 갔기 때문에 책을 낼수 있었고,
0: 그렇죠.
1: 또 책을 냈기 때문에 책방을 열수 있었고, 책방을 했기
0: 닫았기 때문에 또,
1: 때문에 또
0: 그리고.
1: 이쌤 라디오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0: 맞아요.
1: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달라졌던
0: 인생이,
1: 거죠. 그래서 쌤 라디오 시작할 때도 제가 얼마나 엄청난 김칫국을
0: 전
1: 마셨는지
0: 알고 있죠, 네.
1: 아시면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쌤 라디오를 계속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망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미아님은 그 욕망이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를 볼수 있는 끈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계속 품으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이제 김칫국을 마시는 사람들이 보통 꺾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워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데, 저는 미안이를 보면서 김칫국 마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게 제안을 새겨져 있어요.
1: 김칫국을 허황되게 마시면
0: 네.
1: 괜찮아요. 못 잃어도. 이 말도 안 되는 김칫국이었거든. 절대 잃을 수 없는 김칫국을 마시다 보니까,
0: 맛있게 마시면 되는구나,
1: 예. 네.
0: 그냥.
1: 아, 너무 감칠맛 났다.
0: 뭐든 시원하게 마시면 네, 된다. 좋습니다.
2: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있음 라디오.

0: 저희 마치 드라마 리뷰하듯이 휘리릭 이렇게 열띤
1: 진짜 있는 인물들인 것처럼 네, 얘기했어요.
0: 너무 이렇게 오랜만에 소설 캐릭터에 감정이입하면서 얘기한 거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노래를 고르는 것은 의외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럼 드라마라고 치면 어떤 인물들의 테마곡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좀 접근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음악이 있더라고요. 이 소설 속에 그 욕망으로 굴러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자기 자신조차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게끔 그 굴레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때 이 노래가 나오면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로할 것 같은 노래인 거예요. 사실 이 소설 속 사람들은 타인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본인을 그래도 간신히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1: 누구의 테마곡이에요?
0: 그 모두에게 적당해요. 왜냐면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RM 씨의 넘버 2라는 노래예요. 솔로 앨범에 수록되는 노래고 가수 박지윤 씨가 피처링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가사 중에 그래 영원할 것 같았던 멜로디 그래 난 나의 펠론이 있어요. 펠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알았는데 범죄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펠론이라는 이 가사가 너무 이 소설 속 사람들한테 여기 너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게 그냥 나는 내 인생의 범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었던 욕망이야. 이 모든 게 뭔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냥 이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쯤에 약간의 후회와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은 길을 쓰고 자기를 위안하고자 할 때에 이 노래 같은 게 좀 서정적으로 깔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실까요?

0: 의외로 되게 잔잔하고 서정적으로 흘러가는 노래죠. 사실 이 인물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과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주인공들이 자기 인생엔 주인공들로 살았던 분들이니까 이 노래를 좀 선배처럼 주고 싶었습니다.
1: 저는 네. 넷플릭스 시리즈인 지옥에 떨어집니다.
0: 아, 하고 싶은 말씀인가요? 혹시 인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가요?
1: 그렇기도 한데요.
0: 아, 네네.
1: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욕망하는 반은 잃었던 윤동주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일본의 유명 점술가 호소키 카즈코의 일생을 그린 9부작 드라마입니다. 호소키 카즈코는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지독하게 가난한 10대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젊음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랑에 실패도 하고 사기도 당하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그 부를 모으기 위해서 직접 사기나 범죄에 가담하는 등 가해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인물에 대한 판단을 좀 유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피해자라서 단스러운 마음 들었다가 본인이 당한 피해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그 가해자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의 일생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근데 결국에 본인이 바라던 그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래서 악마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소키 카즈코도 사실은 동주와 마찬가지로 지푸라기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 결국 파멸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또 지옥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 동주의 이런 과정을 보는 게 흥미로우셨던 분이라면 이 드라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실화예요.
0: 그래요? 사실 이 지푸라기 왕관도 대한민국 어떤 경제사회를
1: 재벌가들의 실화일 수 있기 때문에
0: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저희가 수없이 많은 왕관을 꿈꾸게 되잖아요. 사랑, 성공, 인정, 가족, 행복. 이 소설은 그 왕관들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이야기하기보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내어주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들여다보게 했죠. 하지만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왕관만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오래도록 여러분다운 빛을 품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

0: 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도로에는 평소 화요일에 비해서 차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있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양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있던 사고 처리는 방금 전에 끝이 나면서 부근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많아서 영동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여의도,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속도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데, 예. 지금 생방송 기준으로, 예, 저희의 생방송 기준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성사진 보니까 두 개의 큰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하던데요. 예, 이중 열돔 현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참 달력의 절기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 삶도 예상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 더디더라도 이 더위도 또 지금 지나고 있는 힘든 시간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겠죠. 머지않아 찾아올 선선한 바람을 다 함께 기다리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댄스곡은 뭐다? 예, 뭐다 시경의 성시경의 미소천사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들도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시간 해주실 든든한 두 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과 구인선 팀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두 팀장님은 그 요즘 약간 뭐 덥다 덥다 하던 날씨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계절이 오긴 올 거잖아요.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어떤 거 하고 싶으십니까?
1: 저는 벌써 예약을 했습니다.
0: 뭘요?
1: 여행을 가려고. 아, 네. 며칠 전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네. 이제 우리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 10월을 맞이하여 10월로 했습니다. 10월 초로 저희는 이제 여수로.
0: 예. 계속 가다 보면 어디 예약했고 어떤 곳으로 갈 거고 TMI가 다 나오겠는데요. 네. 어쨌든 상상만 해도 좋네요. 친한 사람들하고 가을 여행이라니. 네.
2: 이제 저는 좀 선선해지면 저는 먹으러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의 계절이 왔습니다. 갑각류의 예. 계절이 돌아온 거죠.
0: 꽃게철.
2: 새우, 그 다음 꽃게. 꽃게도 가을 꽃게는 숯꽃게. 살이 가득 차있는. 네. 그것만 생각해도 좋았는데. 벌써? 침이 고이는데요?
0: 여행 전문가와 식탁 전문가와. 네.

함께하고 계신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의 본업이 재무 전문가. 예. 아마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이번 시간 이 시간 통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든든한 분들이지만 오늘 한 시간만큼은 또 색다른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드네요. 가을을 상상하기만 해도 그냥 여행도 나오고 먹을거리도 나오고. 여러분은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선선한 계절이 찾아오면 이 시간 통해서 또 재무 점검과 함께 그런 상상도 한 번씩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쪽으로 나눠주십시오. 단문 50번,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놓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어요.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열어놓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십시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을 콕 집어서 정리해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앞으로 은행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줄 때 담보나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세 같은 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개정했는데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장사해도 담보가 부족하거나 금융거래 기록이 적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웠죠.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 담보대출이 79.8%를 차지했고 순수 신용대출 비율은 9.6%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출과 업종, 상권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방문, 재방문 횟수와 고객 인지도 같은 걸 AI가 분석해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존 신용등급과 성장성 평가를 합친 최종 등급이 올라가면 대출 승인이나 한도,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시범 운영에는 총 16개 은행이 참여하고요.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2조 2천억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10월에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이돌 대출에도 성장성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와 취업 여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악화로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2.3%포인트 하락한 104.5를 기록했네요.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지수와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각각 92와 97로 1포인트씩 하락했고요. 가계 수입 전망 지수와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각각 1포인트씩 내렸습니다. 물가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7% 전달과 같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류 제품이 50.2% 가장 높았고요. 농축수산물 42%, 공공요금 33.3%의 순이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농축수산물 응답 비중이 7.9%포인트 올랐고 반면에 석유류 제품은 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극한의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 통영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 등 특별 재난 지역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요. 통영 세무서나 우편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 관광,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고요.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3개월 내 재해 손실세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시죠.

0: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동지역 경기도 화성시군요.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오늘 어떤 걸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일찌감치 준비한 내 보험 가입해놓고 그냥 믿어도 될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0대 직장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이 섞여 있을 때 앞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또 달라질 수가 있을지 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처럼 보장 범위가 좁으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길지 내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오늘의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 반대로 크게 잃고 한숨 쉬는 사람, 뭐 영끌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 또 여전히 월세살이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돈은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쓰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은 나오는데 제 통장은 왜 이렇게 비어있는지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재무관리 좀 신경 써보려고요. 얼마 전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선배하고 밥을 같이 먹는 자리였습니다.
2: 구대리, 돈은 무조건 지금부터 빡세게 모아야 하는 거 알지? 나중에 너도 장가가고 애기 낳고 해봐라.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그냥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져나가듯이 후후 샌다니까.
1: 아유, 과장님. 과장님처럼 주식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싶죠, 저도. 과장님 혼자만 수익 내지 마시고 꿀 정보 있으면 저한테도 귀띔 좀 해주세요, 네?
2: 내가 구대리한테 정보라도 전해줄 때면 이미 남들 다 알고 있는 상투 잡는 거야.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 새는 돈부터 확실히 막아야 돼. 특히 보험 같은 거. 나중에 폭탄 맞는 갱신형은 아닌지 보장만 쓸데없이 중복된 건 아닌지 똑바로 살펴봐.
1: 예, 과장님, 저 구대리입니다. 제가 다른 저축은 좀 부실해 보여도 보험만큼은 어릴 때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 1원도 안 오르는 비갱신형으로 싹 다 준비해놨다고요.
2: 그래? 증권 제대로 읽어본 적은 있고? 겉에만 백세만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중요한 티격들은 싹 다 갱신형인 경우가 수두룩해. 오늘 집에 가서 그 완벽하다는 보험 진짜 비갱신형이 맞는지부터 꼭 다시 확인해봐. 알았지?
0: 과장님의 그 조언을 듣고 집에 오자마자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제 보험의 실체. 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교묘하게 섞여 있고요. 뇌와 심장 보장은 범위가 턱없이 좁은 데다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납입 면제 기능도 빠져있더라고요. 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보험을 끌고 가면서 부족한 부분만 살짝 보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지금이라도 싹 다 갈아엎는 게 맞을까요?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된 저한테 현명한 솔루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긴급출동 머니119 사연은 화성에 사시는 30대 직장인의 보험 고민이었습니다. 이야, 저는 뭐 젊을 때부터 다른 건 몰라도 보험만큼은 아주 뭐 착실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자부하셨는데, 야, 고 저 선배, 회사 선배 과장님 말씀 딱 듣고 나서 한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자 하고 살펴보셨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되나요?
1: 우선은 이게 사연자님만의 얘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사실 보험 한번 가입해두면 방지해두시거든요. 난 잘 가입돼 있겠지. 나는 그때 잘 가입을 했어. 이 믿음 하나로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예.
1: 그래서 설계사 말만 믿고 이제 비갱신으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믿으셨는데 저희가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0: 보니까 갱신특약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연자님 사이에는. 예. 그러니까 주계약은 비갱신이 맞지만 모든 특약들은 거의 다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님도 그 설계사분에게 이거 갱신보험이 왜 있냐? 했더니 아 보험료 어차피 얼마 오르지 않으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로 이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사연자님은 비갱신을 애초에 원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 개수가 몇 개인 건지 그다음에 어떤 보장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갱신형이 꼭 숨어 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내가 잘 가입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 실제로 잘 가입 파는 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보험 설계라는 게 진짜 뭐 상품 하나 딱 있고 내가 그 여러 가지 중에 그 상품만 딱 골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경우에도 주 계약은 이 상품의 주 계약은 비갱신형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이 섞여 있는데 그게 대부분 갱신형이었군요. 실제로 보험 내용 잘 살펴보셨더니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2: 네. 현재 전체 보험료는 약 3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건강보험이 19만 원이었어요. 이 안에는 비갱신형과 갱신형 특약이 섞여 있는데 예. 비갱신형은 약 8만 원 수준이었고 암진단비 2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갱신형 특약이 약 11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1: 그랬군요. 알고 보니까 이 사연자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 갱신형 특약이 11만 원 정도. 이게 이제 갱신할 때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오른다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현재는 이분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인데 어떻게 괜찮은 걸까요? 보험료?
0: 네, 이게 사실은 30대 후반 이게 저렴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할 테지만 갱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는 저렴하게 그다음에 이후에는 보험료 대폭 인상 이 의미가 가장 숨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기간 한 가지 가전 제품만 사용해도 어딘가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수리를 이제 계속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보단 당연히 50대가 50대보단 60대 그다음에 60대보단 70대 80대 분들이 당연히 관절이든 근육이든 혈관이든 오랜 기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험회사가 위험률 관리를 통해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또 장점 또한 있기 때문에 젊고 이제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는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큰 질병을 추가 준비할 경우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을 좀 확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1: 예. 갱신형을 뭐 무조건 없앤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비갱신형과 잘 조합하느냐 여기에 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군요.
2: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갱신형 보험으로 100세까지 유지할 기본 보장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부터 60대까지는 30년 갱신형 보험을 활용해서 진단비를 추가로 보완을 했어요. 네. 모든 보장을 비갱신으로 크게 구성하면 물론 좋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0: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갱신형이냐 이제 비갱신형이냐 이거를 어떻게 좀 조합해서 쓰느냐 이게 가장 좀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평생 가져갈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안정하게 이제 좀 준비를 해두고 소득이 많은 시기에 이제 추가 보장은 갱신형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가신다라는 개념인 건데 이제 다만 갱신형을 선택하시게 됐을 경우 뭐 5년 갱신 10년 주기처럼 짧게 설정하는 갱신보다는 20년 갱신, 30년처럼 긴 주기의 갱신도 한번 차이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예. 끝까지 가져갈 기본 보장 그리고 한시적으로 쓸 보장 이걸 잘 분리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조언이셨고 그리고 갱신형 보장 문제 말고도 사연자분 얘기 중에 뇌하고 심장 보장이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맞아요. 우리 앞서 우리 청취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나 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고 또 뇌혈관, 심장 혈관 관련 보장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네. 그런데 사실 보장 범위, 즉 어떤 보장이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금을

0: 3천만 원이고 아니면 5천만 원까지 좀 크게 가입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은 우리 혈관이 터졌을 때만 뇌경색은 혈관이 막혔을 때만 보장하는 방식이고 네. 반면에 우리 넓게 가져가 있는 뇌혈관 질환은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 밖에 중풍이나 꽈리인 뇌동맥류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뇌 관련 보장이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진단비를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보장 범위가 중요하군요.
2: 네, 이 보장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아버지의 실제 사례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검사 결과상 그 뇌경색 그러니까 진단이 좀 되시기는 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초기에 좀 발견이 되면서 예. 막혔던 그러니까 붙어있던 혈관이 다시 떨어지면서 확장이 되셨거든요. 예, 예. 뚫리신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금 청구를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돌아오는 의사의 말은 진단서에 진단 일자를 기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못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언제 막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1: 지금도 자연적으로 괜찮아지셨으니까.
2: 네, 맞아요. 뚫렸고 막혀있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무슨 일이지? 저희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뇌혈관 관련 쪽으로 후유증이라든지 언어 이런 불편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진단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발급을 해달라 해서 네. 뇌혈관 진단금을 보험금 청구해서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1: 뇌경색 진단은 좀 어렵다는 전문의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걸 조금 더 폭넓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이렇게 보장을 받으셨군요. 예. 뇌 관련 보험이 있으면 뇌질환 관련된 건 다 이제 뭐 진단받더라도 진단비 보장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출혈이나 뇌졸중처럼 특정 질환만 보장하는 것보다는 뇌혈관 질환처럼 보다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특약을 검토하는 게 좋은데요. 예.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있으면 협심증 등 다른 심장질환은 해당 특약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심장 혈관 질환처럼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아, 오늘 사연자는 이제 결정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야,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부족한 부분만 살짝 보완하면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싹 갈아엎는 게 낫나?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셨잖아요. 빨리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0: 아니요. 절대 무조건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의 유지해온 계약을 잃게 되고 새로운 보험의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사연도 전체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갱신형 암 진단비나 입원 통원 관련 특약 등을 하나씩 확인해 유지할 것과 정리할 것을 구분하고 그 기존 보험 보험의 비갱신형 기존 보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1: 오호, 그런 식으로. 자, 오늘 그럼 사연자분의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2: 네, 우선 먼저 부족한 보장은 새롭게 비갱신형으로 이제 보완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중심의 보장은 당연히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범위로 넓혀 좀 드렸고요. 네. 암도 이제 충분한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보장과 그 다음에 납입 면제까지 추가하는 방향을 구성해드렸습니다.
1: 예, 기존 보험 해지 안 하고 구조 조정만으로 리모델링만으로 예, 가능해진 거군요.
0: 네, 정리 전에는 월 보험료 30만 원에 갱신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보장 범위가 좁고 치료비와 납입 면제가 부족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정리 후에는 기존 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을 삭제해서 비갱신형 보장 약 8만 원은 유지를 하고 예. 신규 비갱신형 건강보험을 약 15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실손의료비는 유지를 하고 예. 치아보험은 정리해서 최종 보험료가 약 32만 원 수준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보장 범위 확 넓어졌는데 보험료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현재 보험료만 보면 매월 사실 2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보험료가 아니라 구조가 완전하게 이제 달라졌다라는 건데 이제 기존에는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새롭게 이제 추가한 비갱신형 보장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계산이 전부 다 딱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 또한 넓혀졌습니다.
1: 예.
2: 거기에 이제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급성이 아닌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2천만 원으로 보장, 범위를 좀 넓혀드렸고요.
1: 예.
2: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뇌, 심장에 관련된 반복적인 치료가 있을 때 반복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예. 치료비까지 그다음 납입 면제까지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1: 이야 좋다. 예, 이제는 드디어 처음에 생각하셨던 오늘의 사연자분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나 한동안 괜찮아 거의 이제 평생 괜찮아 혹은 보험 갱신 다음 기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 완벽해 정도의 그런 수준의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진단비 얘기 많이들 하시고 그것만 또 주로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치료비까지 또 반복 지급이 되는 네, 치료비까지 챙겨주셨어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꼭 뭐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많이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치료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연자님의 기존 보험은 진단금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구조의 중심이었다면 실제로 우리 질병이 발생하면 수술이나 뭐 항암 약물치료 또 항암 방사선 치료처럼 치료 과정에서 계속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연간 1회씩 치료를 받을 경우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료특약을 추가해서 재발이나 전이가 발생 되고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어? 지금 이게 나온다고요? 자, 문득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이 보통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네, 오늘은 빨리 주시네요 퀴즈를.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예.
2: 네,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받기만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고인선 팀장님이 예, 이렇게 일찍 문제를 주신 거는 제가 너무 못 맞춰가지고 평소에 아까 설명한 그 시간이 좀 오래되기 전에 예, 바로 문제를 주신 것 같은데 아까 뭐 치료비 얘기하실 때 특약 그 저 보장을 챙겨주셨다 그러면서 반복 지급되는 거 잘 꼼꼼하게 구성을 해주셨다 그러셨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앞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답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받기만 하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반복 보장 된다 그러셨으니까 정답 오.
2: 죄송합니다.
1: 뭐예요?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2: 땡입니다.
1: 아니 아까 반복 지급 된다 그러셨잖아요.
2: 네 우선은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오. 특약은 이제 치료한다고 무조건 보험금이 반복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2: 네 상품별로 이제 지급 조건과 횟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 아.
2: 저희가 이제 치료라고 이제 큰 범위를 얘기를 한다라면 네. 치료에는 수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1: 네, 네.
2: 약물 치료도 있을 수 있. 있잖아요.
1: 아, 이분 수능 출제자 되셨네 갑자기.
2: 근데 여기서 아. 얘기하는 치료라 함은 사실은 네. 수술 같은 경우에서는 회당 반복 지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연간 1회로 지급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네.
2: 이건 무조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이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2: 여기다 이제 저희가 3대 중증 질환이 진단되면 사실은 납입 보험료 납입하는 게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1: 예.
2: 그래서 납입 면제에 대한 기능까지 넣어서 구성을 해주신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담까지 좀 덜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 문제를 바로 출제하신 의도를 알겠네요. 예. 앞선 사연의 그 설명과 덧붙여서 예, 거기에 덧붙여서 부가 설명이 꼭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진단받는 순간 한 번 받는 보험금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보험료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슷한 돈 혹은 같은 돈으로 더 필요한데 제대로 배분하는 게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 하나 또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보장받는 게 목적입니다. 예. 특히나 우리 30대 후반이라면 앞으로 경제활동 기간도 길고 가족을 책임져야 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생 필요한 보장은 비갱신으로 뼈대를 만들고 경제활동 기간의 추가 보장은 갱신형으로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합니다.

0: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뭐 꼭 30대 이 직장인 오늘 사연에 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왠지 내가 가입한 보험 이런 거 아니야? 내 기대와 달리 이렇게 좀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거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2: 네, 우선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갱신형은 현재 보험료만 납입하는 보험료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좀 변할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그다음 둘째는 뇌출혈이나 급성신경쇄처럼 좁은 범위의 진단 비만이 있다라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등으로 보장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지 여기도 확인할 것. 그다음 세 번째는 큰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돈을 내지 않고도 보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납입 면제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실 것.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까지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1: 예.
2: 결국 갱신형 선택 시 중요한 건 내 나이와 소득, 이제 가족 상황, 필요한 보장까지 그 맞게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조합을 해 나가시는 게 좋냐,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최종 정리까지 들어봐도 아, 네, 보험 리모델링 하는 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아무래도 전문가 상담 한번 필요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쪽으로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름 문자 샵 0951번 열어놨고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인영의 소리질러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찾아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같은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드립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바로 들어가 볼게요. 8382번님 63세 여성이시군요. 치매로 고생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노후에 치매보험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미 가입해 있는 간병보험이 치매까지 보장하는지 치매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하신 게 치매보험은 경증, 중증 단계별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기존 간병보험과 중복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1: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중증 치매입니다 이렇게 진단되진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증부터 시작해서 뭐 중등도 치매, 중증으로 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2: 진단을 받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면 1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또 중증 상태가 되면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0: 치매보험도 요즘 상당히 다양한 구성 중에 중증도 치매, 중증 치매 뭐 이렇게 구분해서
1: 1점부터가 이제 저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증 진단, 2점이 중등도, 3점이 중증 치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를 하고 당연히 중증 치매는 혼자서 스스로 뭐 식사나 옷 입기, 위생 관리 등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진행될수록 추가로 보험금 받을 수도 있고 중증 치매 되면 말씀이시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보장받는 치매 보험은 어떤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1: 우선 이 치매보험의 장점은 치매가 뭐 진행한 경우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심해지면 이제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이제 돌봄 비용까지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경증 때는 진단금을 조금 지급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중등도나 중증 치매가 됐을 때 진단금에 대한 규모나 아니면 생활비에 대한 규모가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예, 예.

0: 유일한 보험이면서 동시에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1: 그렇군요. 치매보험 얘기 8382번님 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2: 이것도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의 진단 기준을 당연히 충족을 해야 이제 보험금을 정증 치매 때 나는 5천만 원 난 보장받는 줄 알고 있었다. 그 단계별로 저희가 5천만 원 채워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경증 치매 때는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오인해서 전체 금액만 보고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네. 네, 즉 우리 어떤 상태부터 보장이 시작되는지 경증 치매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증 치매가 됐을 때 추가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또 생활자금은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 60대에 가입하게 되면 사실 보험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장을 많이 넣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필요한 보장과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2: 예. 치매 진행 단계 다시 한번 드네요. 8382번님은 지금 갖고 계신 간병보험으로도 치매 보장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간병보험은 치매보험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치매보험은 치매라는 질환과 그 진행 정도 수가 있는데 예. 특히 간병인을 내가 직접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2: 줍니다.
0: 제가 설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병원에서 우리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에 7만 원씩 한 달간 약 210만 원을 보장받도록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50만 원 수준으로 최대 1년, 즉 365일을 보장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역시 특정 상품의 예시이고 실제 보장 금액과 기간, 지급 조건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2: 그렇군요.
0: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죠.
2: 간병보험도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제로 간병인 쓰시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도 뭐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보장을 나눠서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간병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가 아니더라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모든 것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치매만 생각한다면 치매보험이 먼저 떠오르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다양할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예. 치매 플러스 뇌졸중이나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큰 수술이나 골절로 한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일정 기간 누군가에 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 실제 간병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하루 단위로 계속 그분들의 일당을 계속 측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관련 보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특히나 우리 간병비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보다 매일매일 발생하는 비용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이 사실 부담인데요. 하루에 10만 원. 또 15만 원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뭐 수백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보장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2: 그럼요,
0: 있습니다.
2: 그럼요. 하루 비용 뭐 며칠 비용 보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몇 달 동안 이게 계속 이어진다. 상당한 금액으로 커질 수 있으니까요. 간병보험 얘기 나온 김에 이거 가입할 때 어떤 걸 또 주의하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1: 네, 우선 간병보험 역시도요. 간병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간병인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보험금을 다 뭐 지급받을 수 있겠지라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병인을 실제로 이제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의료기관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간호간병 그 통합 서비스는 별도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요양병원은 얼마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상품별로 조건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꼭 짚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0: 네. 특히 우리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준비하셨다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지 실제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지급이 되는지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루 15만 원을 보장한다고 해도 무조건 매일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관에서 정한 보장 대상과 지급 한도를 충족을 해야 돼요. 뭐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한다거나 뭐 하루에 7만 원 이상이라든가 결국 간병보험은 보장

0: 대한 금액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치매보험, 간병보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걸좀 준비하시는 걸 특히 서두르시는 게 좋을까요?
2: 저는 꼭 필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분들이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가족분들 중에서요 치매를 좀 경험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치매에 대한 걱정이 큰 분들, 그다음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 자녀에게 간병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다라면 당연히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새로운 보험을 이제 알아보시기 전에요. 현재 가입한 보험부터 당연히 점검하시는 것이 이제 1순위 중요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8382번님, 네. 치매보험, 간병보험 비슷해 보이는데 기준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 보험은 이런 준비가 잘된 건지 어떤 거 보완하고 싶으신지 전문가 무료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시고요. 4850번님 사연으로 넘어가죠. 29살 직장인이시래요. 원룸에서 살다가 불이 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하던데 세입자인 저도 화재보험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필요한지 또 가입한다면 어떤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원룸의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필요합니까? 네.
2: 네, 우선 어떻습니까? 이게 원룸에 해당하는 이야기뿐만은 아니고요. 월세든 저희가 전세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사실은 세입자는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되는 원상복구,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임차 기간 중 화재가 발생을 한다라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 예.
0: 따라서 원룸이나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전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화재보험을 좀 준비해야 된다. 어떤 보험 하면 되나요? 화재보험이 다 됩니까?
2: 네, 우선 헷갈리기 쉬운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하는 대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내가 소유했던 이제 가전이나 가구, 짐 같은 이제 재산에 이제 불이 탔을 때 그 손해를 이제 보장하고요.
1: 예.
2: 반면에 이제 세입자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인 건데 이건 화재로 인해서 임대인의 건물이나 아니면 옆집 등의 타인의 재산 또는 건강, 몸에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이제 담보인 겁니다.
1: 이게 중요하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850님이 걱정하시는 임

0: 투자보험 준비하시는 거 요즘 많이들 그쵸. 고려하시는 것처럼 세입자들도 만 원 정도로 단독 상품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도 크게 갖지 않으면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1: 네, 우선은 건물의 이제 규모나 임대차 조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최소 1억 원 이상 준비하시는 걸 저희는 권해드리고요. 원룸이라고 해도 그 화재로 건물 일부가 훼손이 되면 복구 비용이 수천만 원 단위로도 분명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이 옆 세대까지 번지면 배상의 범위가 그만큼 더 커질 수가 그렇겠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보장 금액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면 여유롭게 보장 금액을 크게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예.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는 밤은 되겠지. 가입해 있으면 또 준비가 잘 된 거겠지 생각하기 쉬운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자신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피해를 복구할 주인이 집주인의 보험이 있다고 해서 세입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이런 큰 배상 책임 부담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여러 가지 요긴한 정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소비자 민원실 시간이 또 급하게 흘러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나영 구인선 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곡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제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4km 정도 정체입니다. 오늘 유독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 있어서 운전자가 나와서 현재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 반대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광진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서 있어서 뒤쪽으로 혼잡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7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이렇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0: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 특히 사고가 많은 편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양지터널 3, 4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도로가 갈라진 지점이라 3, 4차로 쪽이 더 혼잡하고요. 사고 차량도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 고장차 지점 이후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 습도는 6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

보가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도로에는 퇴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 있던 고장난 대형 화물차는 조금 전에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은 4차로 쪽에서 돌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6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곳을 지나치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나뭇잎, 소낙비와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넣고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심리상담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는 조언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기라고 하네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한 40% 정도 감소한대요. 아, 저희 새벽 공감 라디오도 그렇게 옆에 있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Motley Crue, Kickstart My Heart 들으셨습니다. 보통 Motley Crue 그러면은 닥터 필굿이나 뭐 Girls, Girls, Girls 뭐 이런 노래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노래가 아주

히트를 했죠. 1989년도 음반입니다. 가장 강력한 위로는 조언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기라는 이런 좋은 글을 발견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옆에 있어주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저희도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하트 바라쿠다. 이어서 메탈리카 Seek and Destroy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이 허트의 바라쿠다는 846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언론도 같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언론은 저희가 그래도 종종 나왔으니까 오늘은 바라쿠다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아하는 노래가 연이어서 나오네요. 아까 기타 리프 얘기 듣다가 생각난 곡이 있는데요. 기타까지 울려버리는 존 메이어의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신청합니다. 기타 연주가 상당히 블루지해요. 이렇게 쓰셨네요. 그 뒤에도 사실은 길게 쓰셨는데 요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겠습니다. 존 메이어입니다.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존 메이어, Slow Dancing in a Burning Room 이어서 Bled, Make It With You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8913번님, 또 좋은 노래, 이렇게 블루지한 노래 신청해 주셔서 다 같이 또잘 들었네요. 사실은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네, 아무튼 엔딩은 모두 굿밤 되세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고마워요. 이어지는 곡 시인과 천장, 비둘기 안녕 들으실 텐데요. 저희 10시에 여기서 지금 같이 DJ하고 있는 우리 함춘호 씨, 있었던 시인과 천장이죠. 있었던이 아니라 사실은 뭐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또 함춘호 밴드라고 개인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시인과 촌장이 뭉쳤을 때는 또 거기서 활동하시고, 정말 대한민국 기타, 멋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입니다. 비둘기 안녕.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5154번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진로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직업을 권하고 싶은데 아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의 꿈을 응원해야 할지 현실을 먼저 알려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고민은 정말 많은 부모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단 아이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얘기 안 됩니다. 그건 진로 상담이 아니라 그냥 잔소리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꿈을 이루길 바라죠. 그러면서도 좋은 것만 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럴 때 꿈과 현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과 꿈을 꺾는 거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아이가 먼저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뭐 그게 직업이 되겠어? 야, 그거에서 먹고 살 수는 있겠니? 그냥 차라리 공무원이 어때? 이런 식의 대답은 정말 최악이죠.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꿈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입을 딱 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 일을 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그 꿈을 응원하면서요. 아이에게 현실은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꿈까지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부모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옆에서 현실을 같이 봐주겠다, 이렇게 든든한 믿음을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꿈은 아이가 꾸게 두고 현실을 보는 눈은 부모가 함께 키워주는 것. 그렇게 가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제일 나쁜 부모는 본인의 소망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부탁의 방식으로, 그런 눈빛으로, 한숨으로, 그 어떠한 행위도 강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부모가 자라왔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상의 변화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이슨 무라즈, I'm yours. 오늘 5154번님 사연이었는데, 그냥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냅두면 잘 자란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뭐, 요런 주의입니다. 들꽃처럼님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담이네요. 그리고 DJ 표현이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셨네요. 들꽃처럼 처음 들어오신 분 같긴 한데 고맙습니다. 어떠한 상담을 들으셨을까? 뭐 솔직히 제가 상담을 하는 정도의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냥 같이 고민 나누고 아 이러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건데 상담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또 살짝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들꽃처럼님 고마워요.

오디오 슬레이브, 라이커 스톤, 이어서 시더, 브로큰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디오 슬레이브 127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TBS 정상화가 점점 되고 있는 느낌 맞나요? 이렇게 보내셨고, 0511번님,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권진아의 Lonely Night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자키 권승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조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요. 오늘도 비 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빗길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월릉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종합분기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구리 방면으로 출근길 정체 시작됐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2: 이번에도 숨졌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과 하월곡 구간의 도로 일부가 울퉁불퉁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 분들은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도봉터널 이전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 가운데 원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재터널 출구 앞 3,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뒤로 마성터널부터 8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부근에 서는 약 1시간 전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마무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탄터널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2km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와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 더 가서는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조금 전 끝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